끝내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셨듯 우리도 길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7월 12일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강명식의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교회의 참된 터는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The Church's One Foundation. 이어진 곡은 알리비아 비코의 주 믿는 형제들 Blessed be the tie that binds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은 이용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3186번 더위가 시작돼 힘드는데 토요일 점심에 열무 비빔밥 먹다가 이가 약해져서 김치를 잘 먹지 못하니 슬프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는 거 받아들이면서도 우울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보내드려야죠. 그럼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 이은수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어서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곡도 함께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곡 보내드릴게요.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그대의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교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여러 해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50대의 우람한 트럭 운전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질문자는 만약 원하는 나이가 될 수 있다면 몇 살이 되고 싶으냐 물었다. 트럭 운전사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3살이라고 대답했다. 3살 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다. 그들의 집은 안전하고 아이들은 그런 집을 좋아한다. 어른들 역시 이런 안도감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알

1편의 기자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 말씀. 새는 포식자가 접근하거나 뭔가가 떨어질 때 위험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날개를 차양처럼 펼친다.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 그분의 날개는 단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다. 그 날개는 십자가 위에 펼쳐져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 깃털이 더 이상 나부끼지 않을 때 우리는 고개를 내밀어 보고 유일하게 안전한 곳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피난처 포스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는 우리,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Under His Wings,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로드송의 찬양 함께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로드송의 Under His Wings 함께 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황동현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폴라리스님 DS2LYU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은맘 출첵합니다. 시원하고 차분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신예숙님께서는 매월 첫 주 장로님이 제공하는 잔치

돼지국수 드신다고. 맛있게 드셨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감사님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알찬 주일 보내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추님은 성경 말씀을 적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성경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잠파오님, 두 곡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소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 내 안에 있네 함께 하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곡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소리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유동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해 주셨습니다. 박종호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그대 창가 이명희입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CBS 노컷뉴스 듣고 그대 창가 이명희입니다. 2부에 다시 뵐게요.

0: T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에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오전 이뤄집니다. 김 씨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내일 이뤄집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도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역대 첫 4강 진출에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해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 방문 및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서울 공항을 통해

0: 입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전에 집중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몽골에서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몽관계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며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당계 사건 경찰 수사가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방송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과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기,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기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7도, 습도는 71%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동준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2부에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 사진 보내실 때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지친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AI가 다 해주는 ERP?

먼저 보내드린 곡은 칼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이어서 들으신 곡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영어 제목으로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The Lily of the Valley. 우리 찬송가의 제목으로는 내 진정 사모하는, 클러스터 플러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지난 주일 매월 첫 주는 장로님이 제공하는 잔치국수를 먹는다고 자랑을 해주셨어요. 이런 자랑 너무 멋집니다. 늘 봉사하는 분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또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참 장로님들이 팔 걷어붙이시고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드셨다고 하니까 더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나요? 휴대전화 뒷번호 2614번께서는 시편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호흡이 있으니 함께 또 여호와를 찬양해야죠. 창수님께서 청하신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즈가든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7575번께서 신청하신 곡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예배드리고 조용히 성경 필사하고 계시는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웅재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전체를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우리들이 12절만 봤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요, 사무엘상 지난주에 24장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24장의 엔드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만 뱉죠. 그 옷자락 뱉은 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너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되죠. 사울도 그때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서 사울이 멀리 떨어진 다윗에게 다짐하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울면서 다짐을 해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

되겠구나.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요. 근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사울이 또다시 3천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십광야에서 진을 치고

이 다윗에게 고백하죠. 내가 절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여러분 그 눈물의 고백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꼭 또 넘어져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짓죠. 그렇다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도대체 24장에서 흘렸었던 이 사울의 뜨거운 눈물, 이 눈물은 무엇이며 그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감정적인 후회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후회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들, 저희 아내에게 가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표현이 뭐냐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말이에요. 저희 친구들은 저에게 늘 너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정의 기복도 없고 말하는 것도 늘 톤도 비슷하고 그냥 이렇게 쭉 텐션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웃지 않고 좋으면 좋다라고 좀 활짝 웃은 적도 없고 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집에서도 또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오면 기쁘게 막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그러나 저는 또 맛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 이 감정이 메마른 건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감정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길과도 같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눈물이죠. 눈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말씀이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들은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 성소와도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그 감정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랑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눈물 흘렸다고 내가 꼭 좋은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뜨겁게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또 꼭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감정은 영혼의 날씨와 같아요. 그러나 영혼에 닫힐 수는 없는 거예요.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그 감정이 감정의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의지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감정은 금방 여러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들 고생을 많이 한 어르신들, 역사의 질곡을 겪었던 어떤 분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유명한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고난, 고생해보지 않고 인생을 말할 수 없죠. 정말 귀한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후배들,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귀한 교훈이죠. 근데 유럽의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눈물처럼 빨리 마르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의 눈물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울처럼 다시 보복의 창을 들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고서 마음이 정말 뜨거운 감동을 받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사울처럼 또다시 그 눈물과 그 먹먹한 은혜의 감동은 다 뒤로 하고 타인에 대해서 보복의 칼을 창을 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감정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감정에 덫에 늘 빠져요. 그래서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 어떤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의 감동을 넘어서 그 은혜가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감동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는 말씀을 소비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24장에서 사울은 동굴밖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다짐했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충분히 그랬었는데 그가 의지적으로 만약에 이 감정이 의지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면 궁으로 돌아가서 다윗에 대한 수배령을 철회하고 추격대도 다 해체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의지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거죠. 감동만 받고 행동을 유보한 거예요. 감정이 의지를 통과해서 순종으로 이를 때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회개가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때 그날 늘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요. 감정이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아비새와 함께 잔입합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롯해서 3천명의 대군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윗과 아비셋이 들어오는 것을 단 한 명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울의 머리맡에 도달했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내게 맡겨주시면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에 찔러서 이 사울을 죽게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의 말은 우리가 사는 세계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당하고 현실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24장에 얼마 전에 살려줬잖아요. 살려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또 찾아왔어요. 반복적인 일을 행하죠. 반복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비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 말 속에는 더 깊이는 지난번에 죽이지 못한 것은 참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핀잔도 어쩌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때 죽였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아비새의 손을 막아서면서 9절과 10절에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는 날까지 이르게 하리라.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거예요.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되리라. 이게 마치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심판의 주권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양도하고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심하고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지만 다윗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더 한번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예전에는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서 그가 회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여기서 절대 그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이 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정당하지 못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죠. 사울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직접 칼을 들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아줌으로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 사울은 늘 가까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죠.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여러분 늘 원수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존재들을 그 사울과 같은 사람

일이. 나는 용서하고 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있죠. 어디에 있어요? 내 집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내 남편을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죠. 여러분 시편 4편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에게는 늘 주변에 사울뿐만이 아니라 배신자들, 대적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경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4편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대적자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게 떨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두려워 떨다는 뜻도 있지만 분노로 격동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나와 너희는 모두 다 정말 이 분노로 격동된 그 마음으로 범죄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기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모함, 억울함, 모든 상황들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다가 분노해서 결국 행하게 되는 범죄라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들,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의 그 공격들, 거기에 반응하다가 분노해서 반응하다가 범죄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잠잠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라는 것은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게 그럴수록, 그리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 잠잠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저에게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의 의미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그 복잡한 그 인간관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너의 그 억울함들, 이것을 구원, 풀어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이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너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내 주권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정통성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올바로 왕위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왕이 들어서면 신하가 배신하고 또 왕이 들어서면 칼로 그를 죽이고, 그래서 피의 연속, 권력 암투, 복수, 배반, 저주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북이스라엘에 한 번도 왕조가 제대로 선 적이 못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는 어떨 때 그 왕들 중에서 악한 왕도 나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 하나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왕권이 가문대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무엇이냐면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던 그 결단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를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역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나의 판단과 보복권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의 그 결과물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다윗 왕조를 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적 행위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까지도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잠들었기 때문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깊은 잠을 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타르데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에게만 해석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이 3,000명의 군사가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 모두를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타르데마, 깊이 잠들게 했다. 신적인 개입, 신적인 언어예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라고 할 때도 타르데마를 써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질 때도 타르데마가 들어요. 여기에도 이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전부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죠. 집단적으로 잠들게 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고 신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 타르데마라고 하는 환경을 모두 다 잠들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사울을 단칼에 베어버리라고 주셨나요? 아닙니다. 아비새의 눈에는 그것이 사울을 죽일 기회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시험대였어요.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대에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머리맡에 꽂혀 있었던 창과 그 곁에 있었던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창과 물병이에요.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는데 사울의 전체 이 삶 가운데 창이 늘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었을 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었을 때에도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도 사울은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사무엘상 22장 6절에도 다윗은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늘 창을 손에 들고 다녀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에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리맡에 창을 꽂아두고 자요. 창은 지휘봉과 같은 거예요. 권력의 상징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기를 보호하는 힘이에요. 사울은 창을 자기 머리맡에 두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이 창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창을 다윗이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은 깊은 잠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타르데마 앞에는 여러분 인간의 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개입인 타르데마 앞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병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광야에서 섭씨 40도가 웃도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물 한 모금 없으면 절대적인 왕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앞에 여러분 왕도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물병을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병 안에 독약을 넣게 되면 그대로 왕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갖고 나와요.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멀리 떠져서 먼저 아브넬에게 이야기죠.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너가 잘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봐라, 내가 너의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보여주죠.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너가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두 개다가. 그리고 19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당신이 목숨처럼 의지하고 있는 그 창과 그 물병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철통같이 수비대를 동원해서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울이 의지했었던 그 거짓된 그 안전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사울은 창을 꽂아두고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깊은 잠에 빠뜨리셔서 자신을 지켜내는 창과 물을 다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죠. 영적인 파산과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특별히 창이 많이 나오죠. 사울에게 늘 창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대조되고 있죠. 창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창으로 사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머리에 꽂고 있는 창으로 그것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창들이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한 칼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성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누구가 논쟁할 때 찌르는 독선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분노와 혈기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다들 한 칼을 가지고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르데마 앞에 하나님이 그냥 잠들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코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셨나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창들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무 고난 없이 여기까지 왔나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움켜진 그 창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타르데마 앞에는 어떠한 창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그것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창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너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그 창을 내려놓으라고. 그게 보복의 창이든 나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창이든 그 어떤 창이든 내 삶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권적인 평강과 타르데마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보복의 창을,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마다 암송하세요. 시편 4편 4절 말씀, 떨며 범죄하지 말고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주권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의 세계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오전 이뤄집니다. 김 씨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내일 이뤄집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에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도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역대 첫 4강 진출에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해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재난 안내 방송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강원 강릉과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고창과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와 논산, 서천, 보령 등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하기,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등을 당부드립니다. 드립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 이라는 글을

0: 올려 지속 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이들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3,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입학생 중 23.9%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233명, 즉 6.7% 7% 줄어든 것으로 2021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3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한 한의대생이 길을 걷다가 붉은 꽃 한 송이에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흔한 양귀빛꽃. 그런데 자세히 보니 줄기에 있어야 할 작은 털이 없이 유난히 매끈해 보였다고요. 아주 작은 차이를 알아본 덕분에 위험한 양귀비는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을 살필 줄 아는 눈,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마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작은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주일엔 CCM으로 함께해요. 백원경의 랄랄라 김도현의 여름으로 시작합니다.

김도현의 여름이었습니다. 참 덥고 지치는 여름날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함, 섬세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여유를 갖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이죠.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찬양도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믿음을 더하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부 듀엣 오벳이 찬송가 앨범을 또 새로 발매했어요. 그 중에서 한 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해드리고요. 길 커뮤니티의 찬양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윗의 노래가 부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겨자씨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겨자씨.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이지 자동 연주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림은 기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생명이 숨쉽니다. 악기는 결코 자기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자랑과 두려움과 불신앙과 반감으로 더는 가치를 펼 수 없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은 자기 가치를 되찾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모습인 양 착각하죠. 그러나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중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절관경의 랄랄라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의 가문비나무의 노래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함께한 곡은 위드 프렌즈의 하나님의 악기, 장윤영의 조율이었어요. 이어지는 곡 디사이플스입니다. 믿음 따라.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아름다우신 전해드립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오전 이뤄집니다. 김 씨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내일 이뤄집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에 항소 심 첫 공판 준비 기일도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역대 첫 4강 진출에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해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며 중부 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란 측의 공격으로 해당 선박의 민간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선내 화재가 발생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에 찾아 지역 청년 시민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 경남권 청년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8일 인천 수도권 청년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부산에 이어 이후 광주, 대구, 경북 지역까지 방문해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0: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유령 사립고 출신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이들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3,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입학생 중 23.9%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233명, 즉 6.7% 줄어든 것으로 2021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2.6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요리를 하는 모습 지켜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오죠. 근데 요즘은 소박한 재료로 집밥을 차리는 주부 요리사들도 셰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데요. 까다로운 레시피를 고집하지 않고 조리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는 게 인기의 비결입니다.

가늘게 채 써는 거 어려우시면 채칼 써도 돼요. 허브나 민트 없으면 깻잎 넣어도 괜찮아요. 칼로리가 좀 높으면 어때요? 한 끼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된 거죠. 재료가 부족해도 상관없고 채썰기에 서툴러도 괜찮다고 너그럽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요리 과정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같은 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겠죠? 다 괜찮다고 이번 한 주도 애썼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7월 10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앤 머레이의 데니스송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기왕이면 몸에도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리할 땐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이 되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괜찮으려나? 너무 바짝 익히면 즐겨질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요리 초보들은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럴 때 누군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푹 놓이고 위로가 됩니다. 일주일에 피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주일. 궂은 날씨 속에 한 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격려해봐도 좋겠죠?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제약.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옹이님,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였고요. 그저그 클레망틱의 으 샹젤리제, 또 엘사의 곡이었고요. 정민호님이 신청하신 곡, 내 마음속에 무언가라는 뜻이죠. 얄그 쇼스 덩 몽꼬르였습니다. 4884님, 옷장을 정리하면서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입을 옷은 없는데 옷 자체는 또 왜 이렇게 많고 많은 걸까요? 지치고 짜증나고 덥고 힘들고 또 버리자니 진짜 버리면 또 입을 게 더 없을 것 같고 다시 넣어놓고 무한 반복입니다 하셨어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을에 나오

오늘 사연입니다. 우리 왜 스와프란 얘기도 있잖아요. 제 잘은 모르지만 옷을 좀 서로 바꿔서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원래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꿔 입고 나눠 입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7월 12일 주일에 함께하는 뉴지스의 해피송. 이번에는 스웨덴 뮤지션의 곡 준비했는데요. 제주 딸기 산도님 신청하셨죠? 트럼보 콤보의 The Sign.

BTS의 Under the Sea였고요. 그 전곡은 쿵푸 팬더 사탄의 OST, Tenacious D, 잭 블랙이죠. 잭 블랙의 음악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살구 맛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제철 과일로 행복한 요즘 더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살구 많이 드세요 하셨습니다. 아, 어쩌죠? 이번 주 비가 꽤 많이 왔는데 근데 저도 이 얘기에 공감하는 게 제가 3월 말, 4월 초 이때 처음으로 수박을 먹었는데 그때 수박이 꽤나 달았어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비 소식이 또 있잖아요. 한바탕 비가 지나가고 나면 식탁의 주인공들도 바뀔 것 같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4953님 엘리아스예요. More Than Words Can Say.

코레노츠님, 패티라벨의 파워풀한 곡 신청하셨죠? New Attitude였고요. 또 4100번으로 아하의 You Are The One, 그리고 엘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958님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일하는 게 힘든 줄 모르고 음악에 취해 있는 이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역시 신청곡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배상진님, 수 탐슨이에요. Sad Movie.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코니 텔버시였어요. Any Dream Will Do. 7월 12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프리지아님, 에로스 라바조티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다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의 컨테이너선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며 중부 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란 측의 공격으로 해당 선박의 민간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상태이며 선내 화재가 발생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잉글랜드가 주드 벨링엄의 멀티골을 앞세워 역대 첫 4강 진출에 도전한 노르웨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에서 열린 노르웨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해 1966년 대회 이후 6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유령 사립고 출신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이들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3,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입학생 중 23.9%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233명, 즉 6.7% 줄어든 것으로 2021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 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당계 사건 경찰 수사가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0: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보유세 제도 중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도로시님 포인터 시스터즈였어요. 점프였고요. 저희는 2부로 건너왔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주일 낮을 흔드는 신나는 곡들이었습니다. 광고 후에 창수님이 신청하신 보디엠의 Daddy Cool, 또 아쿠아의 Cartoon Heroes, 솔리아기님 빌리 아이돌의 Money Mone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고 마음이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지, 내가 가지 않은 길 끝엔 무엇이 있을지 마음속 나침반이 미지의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죠. 2026년에 남은 절반,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고 내 안의 열정을 깨워볼 시간인데요. 우리에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뒤집을 수 있는 반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가보자는 응원을 담아 들어볼게요. 팝의 위로, 오늘은 모아나 OST 아우렐리 크라발리오의 How Far I Will Go입니다.

Far I Will Go는 주인공이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 목표를 담아 부르는 노래인 디즈니 전통의 I Want Song입니다. 모아나는 설매 차기 족장으로 안정을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싶으면서도 자꾸만 넓은 바다로 향하는 자신의 이끌림을 숨길 수 없어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최근에는 실사판도 개봉했죠. 이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당찬 포부가 이어지는 곡 How Far I Will Go. 이 곡은 주인공 모아나의 꿈과 갈등 그리고 용기를 완벽하게 담아낸 노래로요. 시원한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느껴집니다. 팝의 미로 함께 들어보시죠. 모아나 OST입니다. 아우릴리 크라발리오의 How Far I Will Go.

카베베루, 아우렐리 크라발리오, How Far I Will Go, 모아나 OST 띄웠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만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음악을 더 이어가 볼까요? 먼저 제임스 아서 앤 마리가 함께 노래해요. Rewrite the Stars.

0: I love CBS.
1: 알람 워커의 곡이었죠. On My Way. 사브리나 카펜터의 음성이었고요. 파르코가 랩을 담당했죠. 요즘에 쇼폼 BGM으로도 이 곡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또 제시제이의 Flashlight, 또 제임스 아서, 앤 마리의 We Write the Stars까지 전했습니다. 5067번으로 일주일 된 청취자입니다. 새내기죠.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해피송이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신청곡도 기대해 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찰순 브라워스님 오티스 레딩이에요. Sitting under the dock of the bay.

6486님. 시간 앞에 장사가 없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그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제는 안 계신 부모님. 아, 우푼 현타입니다. 하시면서. 나이 들수록 가족은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꽃마리님이 신청하셨고요. 아, 우리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 소개했던 곡이죠. 최보람 씨, 최진실 씨, 그리고 차인표 씨, 송승헌 씨, 이본 씨. 와, 진짜 당대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했었는데.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또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올리비아 뉴튼존의 If Not For You, 또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찰손 브라워스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들었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하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캔디핑님, 크리스 리의 The Blue Cafe 남기고 떠날게요. 지금까지 유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선생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0: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쪽 5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한 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서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10명이 싸운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우승에 더 다가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해 월드컵 10경기 연속골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연장 승부 끝에 노르웨이를 2대1로 제압한 잉글랜드와 오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 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 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이들 대학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3,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입학생 중 23.9%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233명, 즉 6.7% 줄어든 것으로 2021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보유세 제도 중 어디에 손을 어떻게 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며 보유세율,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등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과세 기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과 방식, 비거주 세제 지원 조정, 각 정책의 시행 시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정권이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군 당국 내부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가 입수한 2014년 11월 2일 중국 전군 정치공작회의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정치위원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 과정 등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2분쯤 대전시 동구 대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0: 개발된 EV6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EV6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6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3.8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7월 12일 주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8078번님 신청해 주신 인디고 아이쿠 여름만 부탁해 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느껴지는 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별다른 것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라고 해요. 누구나 하루하루는 반복되죠.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 없이 무료하게 지나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것들도 별로 없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갔네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는 꽤나 길게 느껴진다고 하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다양한 감정들을 쌓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디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비례 이 일요일 주일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갔으면 쉽죠. 이럴 땐 다채로운 생각과 감정,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무엇? 바로 CBS 라디오 이봉규의 어떤가요? 오늘이 무료하고 지루했다면 유료한 하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명나게 같이 놀아봐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 광고주네요.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

1526번님 신청해 주신 엄정화의 페스티벌과 파파야 사랑 만들기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8071번님의 사연을 소개 못해드렸는데 봉디 저 봉디 찾아봤잖아요. 목소리처럼 편안하고 친근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아 8071번님 그 잘생겼단 말은 안 하시네요. 예,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DJ가 뭐 목소리만 뭐 좋고 뭐 친근하고 편하면 됐지 뭐. 뭐 굳이 뭐 잘생길 필요까지 있겠어요. 요새는 또 보이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8641번님, 봉디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케이크랑 빵 만들어 납품하는데 요즘 계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방금 대형마트 갔다가 헛걸음하고 왔네요. 닭들아, 계란 좀 퐁퐁 나와주겠니? 보니까 요새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인지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계란을 원재료로 쓰시는 분들은 이 인상폭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시겠습니다. 답답할 땐 어떤가요? 들으시면서 우리 8641번님 소리쳐봐 수지맘님 신청해 주신 곡 현진영의 소리쳐봐 재생해 드리고요. 김건모의 첫인상과 4411번님은 김건모 원곡에 루이킴이 부른 곡 서울의 달 신청하셨네요. 세 곡 만나봅니다.

보니까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모르는 게 약이야. 우리 딸이 어쩜 이렇게 지혜로워요. 엄마에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엄마 챙겨주잖아요. 성적은 계단식 상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까지가 이 계단의 끝이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우리 딸 훌훌 잘 털어내는 것도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의미니까 우리 딸 너무 걱정 말아요. 홍홍님은 여기 울산이고요. 집에서 하천길 따라 도서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30분째 걷는 중인데 왜 하필 그늘진 쪽이 전기 자전거 타고 슝 지나가는 자전거 도로인지. 그늘아 나 좀 숨겨주든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그래도 봉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서 걷는 중. 20분만 더. 20분 딱 더 걸으시고 도서관 가셔가지고 냉수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세요. 울산에서 보내주셨는데 울산 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봉팔님께서 봉디 방송 부산스럽다 해가지고 제가 군산스럽게 방송하겠다고 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안산스럽게 해라 해서 또 다른 봉팔님은 일산스럽게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오산, 뭐 서산, 아산, 논산, 금산, 예산, 괴산, 익산, 양산, 경산, 마산스럽게 하다 보면 전국에서 어떤 가요를 결국엔 사랑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9번님은 봉디 요즘 에이티즈의 배드가 엄청 핫한 거 아시나요? 알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알고리즘으로 엄청 뜹니다. 저도. 최사님 다 죽자 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여심을 흔들고 있대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꼭 봐보세요. 중간에 그 스페인어가 있더라고요. 가사에.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스페인어가 들어간 가요 원조는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입니다. 원래 저도 아내가 요새 이 에이티즈가 너무 좋다고 쇼츠를 보여주길래 야, 이 마지막에 이 최산 뭐야? 아니 눈빛 뭐야? 아우 치명적으로 정말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이 나쁜 남자 눈빛. 따라 따라 내 딸들아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한때란다. 이봉규처럼 이렇게 순하게 쳐다보는 사람을 만나야 한단다. 80s Bad 듣고요. Baby Monster 듣겠습니다. 저의 최애 아이돌이에요. 춤까지 Vamos!

80s의 Bad 0359번님의 신청곡 Baby Monster 춤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코로나 택시님이신데요. 점심으로 감자 쪄서 먹었더니 맛있네요. 지인이 보내준 성의 생각해서 안 섞이고 다 먹으려고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엔 역시 베란다 청소가 최고죠.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헛둘헛둘. 베란다 청소 중에는 가장 적합한 곡이 있죠. 베란다 프로젝트의 곡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힘을 내 재생해 드릴게요. 괜찮아. 요새 부쩍 감자를 쪄먹고 있다는 봉팔님들의 문자가 많이 보이는데요. 감자가 6월부터 9월까지 제철이죠. 그래서 하지 감자가 실제로 가장 맛납니다. 바질바질 쪄가지고 옆에 설탕 넣고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죠. 6054번님은 백예린의 지켜줄게 신청하셨습니다. 봉디라면 꼭 틀어줄 것 같아 신청합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 수직 상승 가자! 봉디라면 틀어줍니다. 수직 상승을 위해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두 곡 감상하고 올까요?

0: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1: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 4953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괜히 센티멘탈해지는 날,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해봐요. A면 마지막 트랙으로 만나보고요. 저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0: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헌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쪽 5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한 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10명이 싸운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우승에 더 다가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3-1로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해 월드컵 10경기 연속골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연장 승부 끝에 노르웨이를 2-1로 제압한 잉글랜드와 오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올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이들 대학 신입생 가운데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는 3,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입학생 중 23.9%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233명, 즉 6.7% 줄어든 것으로 2021학년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정권이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중국 군 당국 내부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가 입수한 2014년 11월 2일 중국 전군 정치공작회의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정치위원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 과정 등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상륙과 폭우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도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를 강타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어젯밤 상륙했습니다. 바비의 영향권에 든 대만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1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온 모하마드 바기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일방적인 합의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4.7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3: CBS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3: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4: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3: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0: 다시 만나죠.
1: B면에서 다시 만난 우리 A면에 이어서 계속해서 완벽히 느껴지는 선곡으로 주일 이 시간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희 PD가 말이죠. 늘 선곡을 위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매일매일 2000곡이 넘는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야근하고 주말에 회사에 나오고 밤에도 잠자기 전까지 고민을 거듭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좋죠. 2412번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주얼리의 패션. 요거 오랜만이네요. 패션. 이 당시가 2005년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때 주얼리 멤버 전원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시기고 S사 예능 X맨에서 박정아와 이지연이 당연하지로 맹활약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서인영의 털기춤, 이 대한민국 댄스계 이 털기의 대중화의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천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일요일 방송 안 하지 않았나요? 이제 영업합니다. 어떤가요? 6년 넘는 시간 동안 4년 정도 쉬었고 다시 합니다.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십시오. 5004번님도 렌트카 회사 특성상 주일에도 근무하는데 일요일에 이 시간 들을 만한 방송이 없어 고민했거든요. 이제 일요일에도 봉디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봉디 휴가도 없이 365일 쭉 방송 부탁해요. 음악 듣겠습니다. 주얼리 패션 디바 좋아하면 다 그래.

2412번님 신청해 주신 주얼리의 패션이었고요. 비오든 막든님을 위해서 디바의 곡 좋아하면 다 그래 보내드렸어요. 청취율 기간에 함께하고 있는 CBS 라디오 표준 FM 채널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라솔 분식님이세요. 일주일 계속 방송하면 봉지는 언제 쉬나요? 이 날씨에 펄펄 끓는 즉석 떡볶이 손님들 가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교회를 못 가서 마음에 걸려요. 매주 쉴 수가 없으니. 일주일 계속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저의 이 몸도 늘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영업비밀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해요 그냥. 저도 지금은 아마 누워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파라솔 분식님 늘 건강하십시오. 밖에서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만 저는 솔직함이 무기입니다. 8312번님 용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애청자예요. 저는 한 달에 거의 안 쉬고 운행하는데 일요일 이 시간에는 들을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봉디가 일요일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주일에도 이렇게 찾아주시니 기사님께 제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8312번님도 늘 건강하십시오. 4562번님 지금 동생 순덕이랑 같이 가게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순덕이는 신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봉디의 선곡 부탁합니다. 순덕아 힘내고 파이팅! 우리 동생분과 함께 더욱 열일할 수 있게 그럼 어떤 가요가 도와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파인코코님은 사당의 대학 동기를 만나러 가는데 기분 끌어올릴 수 있는 곡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덕님과 파인코코님을 위해서 언터처블 다 줄게. 그리고 2659번님 신청곡입니다. 마이티 마우스 톡톡.

언터처블 다 줄게 파인코코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마이티마우스 톡터 2659번님의 신청곡도 만나봤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4233번님.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을 어제 처음 틀었거든요. 아내는 그 사이에 땀띠가 생겼어요. 괜히 미안합니다. 약이라도 사가야겠죠? 여보 미안. 에어컨 그냥 시원하게 제발 트시고 치킨 한 번, 떡볶이 한 번 덜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아내분 땀띠 날 때까지 에어컨 안 트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많이 참으셨잖아요, 우리 아내분께서. 나가셔가지고 시원한 수박 한 통이랑 땀띠에 바를 만한 연고 하나 바로 사가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이럴 때 틀지 언제 틀겠어요, 4233번님. 옥수토박이님은 윤건, 김현우 함께한 갈색머리 신청하셨네요. 진짜 이 둘의 목소리는 아이스크림이 폭염에 녹듯 스르르 다 녹아버려요. 윤건이 브라운 아이즈에서 솔로로 다시 도전한 뒤 발매한 첫 앨범의 수록곡이 바로 갈색머리죠. 타이틀이 어쩌다였고 후속곡이 갈색머리였습니다. 윤건 특유의 이 담담하고 감성적인 음색. 늦가을이나 겨울에 갈색머리 들으면 또 이 단풍색과 컬러 매칭이 돼서 더 감성적으로 들립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텐션 열차가 아니라 오랜만에 좀 감성 마차를 운행해 볼게요. 어떤가요는 텐션만 높일 줄 아는 게 아니라 감성도 기가 막히게 챙기거든요. 마음의 나이님 신청해 주신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들어보고 또 드래곤플라이의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진짜 계속 앨범을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1집만 내고 그 뒤엔 활동이 없었던 남성 듀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 월드컵 기간의 숨은 명곡이었습니다. 가볍게 감성마차 잠깐 타고 오시죠.

옥수토박이님과 마음의 나이님, 빵빵은 호랭이님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윤건, 김현우, 갈색머리,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의 사진이었어요. 5336번님이십니다. 동료들이랑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밥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 오는데 할 일이 많네요. 신나는 음악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감성마차 운행 중이라 올라온 혈당 스파이크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제가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9093번님은 나이 앞자리가 바뀌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세요. 봉디는 괜찮나요? 뼈 마디마디가 전 쑤시는데. 항상 건강 챙기세요. 줄넘기 할 때 무릎 조심. 관절이 그렇게 쑤시고 아프실 때는 땅에서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좀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이 좋죠. 이참에 무릎에 물이 안 가는 수영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관절 부담도 확실히 좀 줄어들고 또 전신 근력 키우는데 수영만 한 게 없잖아요. 진진할맘님은 예배드리고 와서 포천에서 한가득 따온 각종 채소들 정리하고 깻잎김치하고 꽈리고추 밀가루 묻혀 맛나게 무치고 이제 앉아서 수박 먹습니다. 힘들어도 뿌듯하네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 헤어캅스님 오랜만에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그리고 미녀는 외로워님을 위해서 조재주의 곡입니다. 모르시나요?

0: 봉교수 팔로워 봉팔님들, 어떤가요? 들을 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노래 듣다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 소리 높여 따라 불러주세요. 물론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마음의 소리 복화술로 하세요. 이렇게요.
1: 어이 블리 굳은 좋지 없지 뭐.
0: 신나는 리듬에 몸이 반응하거든 그저 마음껏 흔들어주세요. 주변에 보는 눈 많으면 눈동자만 쉐킷쉐킷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방송 혼자 듣기 아깝다면 부모, 형제, 친구, 이웃사촌, 랜선 친구, 직장 선후배, 또 해외 동포, 반려동물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함께 들으면 더 좋은 라디오. 여기는 이봉규의 어떤가요입니다.
2: 봉파라!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였던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5184번님 신청하신 오석준의 노래 꿈을 넘어섭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쪽 5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한 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0: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돼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로 한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10명이 싸운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우승에 더 다가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해 월드컵 10경기 연속골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연장 승부 끝에 노르웨이를 2대1로 제압한 잉글랜드와 오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겨룹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상륙과 폭우로 중국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도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를 강타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어젯밤 상륙했습니다. 바비의 영향권에 든 대만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11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정권이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중국 군 당국 내부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가 입수한 2014년 11월 2일 중국 전군 정치공작회의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정치위원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작전 과정 등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이란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이상하게 자신감은 실력이 다 갖춰진

다음에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 막연한 믿음 하나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인 사람이 경험을 얻고 경험이 쌓여서 비로소 진짜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아. 근거 없는 한마디일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 그 작은 믿음이 생각보다 더 큰 자신감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빌리 조엘이에요. 업타운 걸.

0: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업타운 걸 이 경쾌한 리듬처럼 신나게 라이키팝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강병규 님이 행복을 주는 최애 방송 라이키팝이라고 하셨는데 행복을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요. 최애 방송이라고 해주시니까 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지만 꼭 돌아오는 바로 그 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얼른 받으셔서 하유진의 라이키팝 CBS 표준 FM 오후 4시 5분부터 함께하는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참 좋은 여행.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방탄꼭지
1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10: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1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CBS 뮤직 차트 83위 자멜리아의 슈퍼스타였고요. 릭 제임스의 슈퍼 프릭 그리고 8760님 신청곡 시크의 루 프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우, 시작부터 이 신남이 장난 아니네요. 둘라미님이 아까 시장에서 국산 두부 5,000원 주고 사왔는데요. 깜빡하고 냉장고에 안 넣었더니 쉬어가지고 버렸어요 하셨어요. 아 진짜 너무 아까우시죠. 네 여러분 그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진짜 빨리 상하더라고요. 잠깐 그 사이에도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니까 바로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고 이왕이면 사서 바로 드시고 해야 됩니다. 하필 또 그 비싼 국산 두부 아 아까워. 그래도 잘 버리셨어요. 이거 아깝다고 먹으면 오히려 더 큰일 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자고요.

보헤미아 님이 전 도사입니다. 라이키팝 전도사. 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고다. 도사, 전도사, 그것도 라이키팝 전도사. 감사해요. 저는 이제 또 팝 전도사로서 여러분 신청곡 계속해서 날라드릴게요. 임채룡 님 청해 주셨어요. 아바의 페르난도, 럭시트의 In Must Have Been Love, 그리고 벼락시키 님 청곡입니다. 피터 가브리엘의 In Your Eyes.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퍼라이트, 안졸리나 졸리나님 청해 주셨고요. 이주연님의 신청곡, 해리 스타일스의 아메리칸 걸스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2198님 보내주셨어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그리고 CBS 뮤직 차트 12위, 에어 서플라이의 로스트 인 러브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라이키 팝.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은 나원종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는 뉴스 듣고 노래 듣고 2부에 만나요.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오전 이뤄집니다. 김 씨와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내일 이뤄집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도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연장 접전 끝에 10명이 싸운 스위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우승에 더 다가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에서 100

0: 20분 연장 혈투 끝에 3-1로 승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해 월드컵 10경기 연속골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팀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앞서 연장 승부 끝에 노르웨이를 2-1로 제압한 잉글랜드와 오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돼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자당 소속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나왔던 정의한 전 후보가 이른바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며 역공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잇따라 올린 SNS를 통해 정의하는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안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 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SNS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5: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 6261님 신청곡 띄워드리며 하효진의 Like It Pop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It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안 받아 하지 마시고 얼른 받으셔서 CBS 표준 FM 하효진의 라이키팝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

Rolling Stones의 Jumping Jack Flash였고요. Beatles의 She Loves You 그리고 파이프라인님 신청곡 Louis Orbison의 Oh Pretty Woman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도리도리님께서 행복은 참 사소한 것 같아요. 늘 보던 것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나는 늘 스쳐 지나가는 것과 그 순간들 사이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행복은 정말 거창한 행복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작고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꽤나 자주 하거든요. 특히나 라이키팝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 라이커님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있죠. 그 작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찌나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이게 행복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보면서도 또 느끼고요. 아무튼 결론은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하단 거. 늘 결론은 거창하죠? 그치만 진심입니다. 8325님, 수준을 좀 높여보려고 클래식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아, 클래식은 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라이키팝 왔습니다. 역시 익숙한 팝이 최고네요 하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클래식 좋죠. 저도 클래식 가끔 이제 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막 틀어놓는데, 물론 클래식도 좋지만 이 팝의 매력에 한번 빠진 이상 여러분 헤어나오실 수 없어요. 제가 또 좋은 음악 계속 들려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에바 포스버그입니다. Hold Me. 그리고 모리스 알버트의 Feelings. 브렌다 러셀의 Le Restaurant 함께 들어보자.

제가 참 좋아하는 상큼한 노래였어요. 칼리 레 잽슨의 Call Me Maybe. 인생 반짝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또 인기가 많네요. CBS 뮤직 차트 50위에 올랐고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바다 안전 지킴이님이 뉴스할 때는 하디 좀 조신하다가 라이키팝 할 때는 우당탕탕탕 제가 우당탕탕인가요? 뭐 그렇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저 뉴스는 정말 절제되고 어느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에 비해 라이키팝은 좀 자유롭게 재밌게 함께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느끼시나 보다. 우당탕탕 조금 얌전히 해볼게요. 릴리님 나른한 오후 오늘도 함께해요 하셨어요. 그죠. 이 시간이 또 약간 졸릴랑 말랑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좀 늦은 저녁 드시고 오후에 주말 오후에 이렇게 배 통통 두들기면서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럴 때 또 음악이 필요합니다. 소피 B. 허킨스의 As I Lay Me Down 띄워드리고요. 캐티 데니스의 Too Many Walls 그리고 배말꽃님 신청곡이에요. 스팅의 Fields of Gold.

스팅의 Fields of Gold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하유진의 Like It Pop. 여러분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또박이님이 보내주셨어요. 토토의 I'll Be Over You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헤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2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아이돌 그룹 리센느와 리센느 팬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했습니다. 한 아이돌 멤버의 사투리 표현에서 시작된 논란은 순식간에 정치권으로 번졌고 일베냐 아니냐, 사투리 탄압이냐, 진영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최근 또 있었습니다. 5.18 비하 응원으로 논란이 됐던 배재구 야구부가 경기 상대였던 광주일고를 찾아 직접 사과했고 광주일고 학생들도 그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성숙하게 갈등을 수습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사회적 문제든 정치 논리로 소비되는 순간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누가 공격했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부터 묻게 되는 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도 아이돌도 평범한 시민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진영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작은 논란마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소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0: 주말엔 CBS 조태인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부 첫 곡으로 서태지 아이들의 난 아이 알아요 들었는데 코 파는 곰돌이님 오랜만에 듣네요. 난 알아요. 내일도 야근님 난 알아요. 너무 더워서 알아요. 이렇게 뭐 재밌는 의견들 주셨는데요. 좀 더위가 날아가셨을까요? 진짜 오늘 하루 더웠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받아주시고 주말엔 CBS 주말엔 CBS라고 답해주세요. 저희가 오늘도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5: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0: 어제 이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정말 더웠는데 박 기자 저희 마시라고 또 시원한 음료를 사다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1: 별 말씀입니다.
0: 예. 네, 오늘 진짜 더웠어요. 정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었는데 지금도 덥고요. 근데 경북 포항과 경산 같은 경우는 와, 저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38도였었다고요? 낮 기온이?
1: 예, 지금 뭐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고 어제는 39도가 넘었었거든요. 최고 기온이. 아마 오늘도 정말 뜨거운 하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더워요. 지금도 더운데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북 경산과 포항에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이 폭염 중대 경보는 올해 이제 6월 여름부터 기상청이 신설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경보보다 더 높은 최상위 단계로 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되거든요.
0: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폭염 중대 경보라는

0: 말을 만들 정도가 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청이 뭐라고 했냐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야외 활동 중단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말 극한의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조심하라 이렇게 기상청 정부가 다시 한번 당부를 한 건데요.
0: 네.
1: 행정안전부는 오전 11시부터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라고 밝혔고 행안부는 두 지역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했습니다. 경산시청에서 이 자연재산 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응 상황을 점검을 했고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고 당분간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요.
0: 네.
1: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다 보니까 옆에 카페는
0: 네.
1: 제빙기가 고장나서 영업을 또 중단했더라고요.
0: 네, 너무
1: 그만큼
0: 많이
1: 얼음 음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여기 저기 나들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뭐 카페나 아니면 주변 쇼핑몰 네. 이런 데 피서 가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진짜 낮에 길 걷는데 사람이 없긴 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 기사들 보니까 경북 뭐 대구 이쪽에는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오늘 많았다고 하네요.
1: 네.
0: 정말 물 많이 드시고 웬만한 바깥 활동 안 하는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8.17 전당대회 그 당대표 선출 방식 어제도 저희가 얘기하긴 했었는데
1: 네.
0: 이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 다시 논의하네요. 6시부터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순위 후보부터 3순위까지를 동시에 기입하는 투표 방식인데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이 제도 당원당규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결정을 해야 될 것
0: 네.
1: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SNS에서 맞붙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언론에 만평을 올렸습니다.
0: 네.
1: 어떤 내용의 만평이었냐면 선호투표제를 갑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강덕구 의원 등 친명 인사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정 전 대표 얼굴 옆에는 다구리인가라는
0: 네.
1: 문구가 써 있는 만평을 공유했는데
0: 저도
1: 그러면서
0: 이거 봤는데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 이렇게 짚어내긴 했어요.
1: 특징을 잘 살렸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뭐 맞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이죠. 반면에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
0: 네.
1: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바뀐 것은 당원당규인가 셈법인가.
0: 네.
1: 이렇게 선호투표제에 반대하는 당내 친청계 의원들을 또 겨냥을 했습니다.
0: 네. 이게 후보들 간의 연대나 뭐 개파 간 셈법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지금 뭐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견을 발표한 자리가 있었다고요.
1: 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이제 후보 등 5명의 당권 주자가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여기 참석해서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걸로 알려진 정 전 대표와 나머지 출사표를 던진 4명이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자리인데
0: 네.
1: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뒷받침 성공을 누가 잘 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들 특히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역시 당원들의 당권 이 도전에 나서는 이 후보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눈길 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사실 이 자리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뭐 추대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상황이 됐고
0: 네.
1: 또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도 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0: 최고위원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서 친명계에서는 박성준, 서미화, 이건태 의원 또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게 됐고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최민희 그러니까 친명계로 분류되면서 친선계로 분류되는 김영호, 박선원 의원이 출마선언을 마쳤고
0: 네.
1: 반면에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

0: 김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8.17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춘 1인 1표제가 도입되는 첫 지도부 선출인데요. 권리당원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오늘 보니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김민석의 뭐 백문백답
1: 네.
0: 그러니까 유튜버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 네.
0: 약 성분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1: 아 처방전을 그렇습니다. 들고 왔더라고요.
0: 처방전을 들고 네. 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뭐 이 성분을 읽어가면서 12.3 계엄 당시에 자신이 마치 감기약을 먹고 이제 자서 오지 않은 것처럼
1: 네.
0: 그리고 그 감기약 성분이 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었는데
1: 네.
0: 거기에 또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친청계 최고위원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계속 문제 제기하면 대장동 검사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1: 네.
0: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SNS에 누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탈당해서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하는 거
1: 네.
0: 그게 자기 정치 아니냐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건 뭐 아시겠지만은 2002년 대선 당시에 김민석 후보가 그때 탈당해서 정몽준 당시 후보를 지원한 그 모습을 좀 경행했다
1: 네.
0: 이런 풀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점점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공격하는 그 수위가 좀 노골적. 으로 변하고 있는 것
0: 세지고
1: 같아요.
0: 있습니다.
1: 네, 다음 얘기는 국민의힘 얘기예요. 경찰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그 당시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사건 수사 이제 재시동을 걸었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앞서 2024년 11월 당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임명 게시판,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이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1: 네.
0: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에 송부를 했고 윤리위가 지난 1월 한 전 대표를 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건데. 그런데
1: 네.
0: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전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안 보였어요.
1: 네네.
0: 그러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시점이 묘한 게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1: 그러니까요.
0: 한동훈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당했는지 잘 고민하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의원을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안 돼서 경찰이 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시점이 참 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1: 네, 단계 이른바 단계 논란이라고
0: 네.
1: 하잖아요. 그게 좀 한동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는 듯했는데 다시 이제 끌어올라온 모습이네요. 이것도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또 오늘 눈에 띄는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을 놓고 안 의원과 한 의원이 공방을 벌였거든요.
1: 네.
0: 그 연장선상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안철수 의원이 경찰이 12.3 계엄 그 당일에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이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
1: 네.
0: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걸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인데요. 그러자 한 의원은 아니 이거 왜곡이다. 그 당시 오후 11시에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 왜곡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1: 네.
0: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앞전에 일어난 일인데 왜 뒤에 일과 섞어서
0: 네.
1: 얘기하냐 이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열고 아니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한 의원이 복당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당 전체가 개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거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보수, 우파 시민 전체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1: 네.
0: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당에는 어신도 하지 말길 바란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으면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결국 뭐 장동혁 체제 이후 상황을 고려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좀 겨냥해서 네. 주도권 경쟁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던데
1: 네.
0: 어쨌든 이걸 좀

0: 쟁점화시키는 게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다 이 생각은 들고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이 또 어떻게 또 반박하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안철수 의원 평소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는 요 오늘 발언 좀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 측을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 비판했다고요.
0: 네. 홍준표 전 시장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6.3 부산 국가보궐선거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을 질타를 했는데요. 홍 시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내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당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제명된 후보를 돕기 위해 자당 후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내려가 치킨 파티를 하거나
1: 네.
0: 한 달간 방을 얻어 머무르며 선거운동을 도운 행태가 있다. 아, 그러면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을 돕는 정당의 기본 원리를 져야 하는 행위다.
1: 네.
0: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반당 행위를 하는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제명이나 2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1: 네.
0: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라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쨌든 지금 징계 정치 이 징계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지킨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 사안이 글쎄요 좀 전선이 좀 나눠지면서
1: 네.
0: 반한 쪽과 반장 쪽
1: 네.
0: 대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또 지금 최근 징계 국면에서는 또 조경태 의원이 뭐 1순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박덕흠 의원 당선되는 네. 걸 막기 위해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상황이라 징계 국면도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그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부당 처우했다 이 의혹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밝혔다고요.
0: 네. 이 진정을 제기한 이케아 직원 A씨가 뭐라고 했냐면 육아휴직 복귀 전에 회사로부터는 기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복귀 이후에는 자신이 맡았던 조직이 통폐합됐다는 이유로 임원급 직책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인사조치에 반발하자 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장직 발령을 통보받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1: 네.
0: 뭐 드라마가 떠오르죠. 뭐 김부정 드라마도 아니, 떠오르기도 하는데.
1: 임원급에서 평사원 강등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이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1: 네.
0: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케아 측에서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조직 효율화를 위한 개편이지 뭐 특정 개인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이런 네. 입장이라고요.
0: 네, 이케아 코리아 측은 이거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진 거고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했다. 그리고 A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 바가 없고 현재도 동일한 직위와 직무로 회사에 재직 중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케아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규정 다 존중하고 모든 인사, 뭐 조직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노동부 조사 또 이제 여기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회사 입장에 또 노조는 뭐라고 또 반박을 했냐면
1: 네.
0: 경영 효율화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구조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1: 네.
0: 앞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 지금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말씀처럼 고용노동부 조사를 봐야겠지만
0: 네.
1: 이렇게 뭐 이케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0: 그럼요.
1: 자랑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동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지 이 부분 좀 철저히 따져봐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격렬한 공방을 벌이면서 어제 저희가 종전 종료, 휴전 종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요.
0: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하니까 여기에 맞서서 미국이 뭐 계속해서 이란에 공습을 가하고 또 여기에 이란이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종료를 통보했다 이렇게
1: 네.
0: SNS 통해 공표를 했고 근데 그 이후

0: 후에 이란의 조치가 나왔는데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입니다. 뭐 이러면은 진짜 MOU 체결 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서로 공격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하메네이 장례식 계기로 이란 내부에서 반미 목소리가 결집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강경파들의 목소리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했다 이런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최악의 정치적 패배를 피하기 위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이란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도 하고 호르무즈 봉쇄도 하고 이러면은 앞으로 유가나 시장 충격을 줄 가능성이
1: 그러니까요.
0: 있어 보여요.
1: 네.
0: 다만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국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는 또 관측도 조금 있는데
1: 네.
0: 카타르와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최악을 피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간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1: 근데 지금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한다고 하면은
0: 네.
1: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선박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지금 두 척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남우호 피격당한 남우호가 수리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1: 네.
0: 불투명하고 또 다른 한 척도 지금 해협 안쪽에 선적 등의 이유로 머무르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 두 척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7명이 있습니다. 선원이.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상황 계속 주시하고 한국 선박과 교신 체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 네.
0: 별 탈 없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말씀처럼 무사히 탈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듣고 말의 맛 이어갑니다.

0: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다룰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0: 네.
2: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0: 네, 재명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장도

0: 홍혁 대표가 요 글씨를 썼던 거죠. 네, 네. 이 말이죠.
1: 이거는 말로 한 건 아니고요. 네. 7월 7일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또 참가를 했는데
0: 계속 가고 있어요.
1: 네, 그리고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얼핏 보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네. 차림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팻말에 자신이 쓴 듯한 문구를 적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캘리그라피 같은 걸 장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쓴 걸로 보입니다.
0: 요새는 여기서 그 글씨 보면 이제 장동혁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1: 집회 때마다 다른 문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런 문구를 적은 거예요. 공식 석상 발언에서도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 호칭을 생략을 하긴 했는데 네. 드디어 재명아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말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고등학생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0: 네.
1: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전국을 떠올려보면 배제고등학교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재명 대통령은 배재고 사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언급한 적이 없던 걸로
1: 없죠.
0: 기억하는데 스타벅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건지 어쨌든 이제 재명아 뭐 고등학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명아라고 부른 거 이거 사실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 불렀을까요?
1: 그래서 재명아 이렇게 부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하는 쪽에서 더 좋아한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 네, 이런 이치라면 언젠가 욕설까지 붙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도 듭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재명아보다 더 심각한 게 훨씬 더 심각한 게 고등학생 말고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배재고 사태 관련해서 언급한 게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중징계했던 쪽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청와대가 이 협회하고 교감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정황도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렇게 손팻말을 쓴 자리인데요. 이게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을 펴는 시위잖아요.
0: 네.
1: 여기서 또 고등학생을 언급했다. 이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런 구도가 들어가 있는 건가. 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일고 대 올공 시위
0: 네.
1: 하고 자신하고 배재고등학교하고 스타벅스는 갔다. 뭐 이런 구도가 들어가 있는 건가. 이게 문제가 세상 만물이 다 정치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0: 네.
1: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건지
0: 네.
1: 이게 전자라면은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후자라면은 이걸 구도를 왜곡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전자나 후자나 다 정치를 하면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지금
0: 네.
1: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0: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대여투쟁도 대여투쟁이지만 당내 뭐 징계 문제나 이런 것을 두고 좀 논란을 키우고 있잖아요.
1: 네, 이게 시점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당내 정치에서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0: 네.
1: 이게 비슷한 현상이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 등하고 회담을 곧잘 가졌었거든요.
0: 네.
1: 근데 회담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독설을 퍼붓거나 원색적 비난을 한단 말이죠.
0: 네.
1: 이번에도 상중에 한동훈 의원이 찾아가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잘 나눴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켜본 기자들도 있고. 근데 끝나자마자 다시 공격으로 한다.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 측근들은 한동훈 의원이 그 조문을 온 것이 결례다. 이런 주장까지도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징계 검토 대상이 된 의원들 보면은 한동훈 의원 지지를 했던 이 인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이제 당 후보가 있는데 당의 방침을 거스르고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 이거는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0: 네.
1: 징계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건에서 있었거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무소속 후보로 대선 도전할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으로 경북 도의원 후보에 나온 사람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0: 네.
1: 한동훈계에만 징계한다는 게 내로남불로 보여지는 거죠.
0: 논란이 있겠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한동훈 의원을 선거 때 지지한 의원들보다는 조경태 의원 쪽으로 우선순위가 꼽히고 있는데 왜냐하면
0: 네.
1: 조경태 의원이 부의장 선거 때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을 찍은 표가 제법 나왔었거든요.
0: 네.
1: 그게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까지 해가면서 박덕흠 의원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0: 네.
1: 물론 이런 경우도 해당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0: 근데 이게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패배 책임을 안 지려고 당내에서 계속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 현재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패배 원인은 성찰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내부 징계.

0: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1: 저는 현대 정치는 정치인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단계가 지났다고 봐요. 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한테 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장 대표에 대해서 그 거취라든지 현재 행보에 대해서 국민 여론으로 보면은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은 옹호 여론이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장 대표가 버티는 거다 하는 건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 반사이득을 우리가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나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려면 반사이득을 국민의힘이 못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다당제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주당 잘못한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이득 보는 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설령 다당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대 정당에서 그 책임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핵심 지지층이 제대로 결단했으면 네. 이런 문제들은 진작에 정리가 되고 또 극단주의자들이 걸러졌을 텐데 네. 그게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예, 이 현실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는 계속 발언 수위만 높이는 예, 그럼으로써 당권을 사수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0: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긴 하지만 사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였다면 강경 노선이 뭐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고 그럼 지지율 떨어지고 했을 텐데 지금은 상대당보다는 조금 잘하면 나아지는 그렇죠. 형편이다 보니까 지금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우리가 싫어도 저쪽으로는 못 가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지지층 스스로가 네. 당의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핵심 지지층의 의무라고 봐요.
0: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장동혁 대표의 말 어떤 맛인가요?
1: 네, 냉면에 팥빙수 말아먹은 맛이다.
0: 냉면에 팥빙수 네. 말아먹은
1: 한번 시원하게 질러보자라고 네. 해놓고 온갖 것들 다 뒤섞어버렸다. 아무 사안 없는 고등학생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거고 네. 이런 식의 정치는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열받았다라는 고백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0: 각각은 시원한 음식인데 섞어놓으니까 엉망이네요. 네. 네, 다음 준비해 오신 말은요?
1: 네, 두 번째 말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못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0: 네. 한 주 동안 뭐 장윤기 사건 또 이와 관련해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에 같이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요 발언 누가 한 말인가요?
1: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립이 됐었거든요. 네. 여기서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측 자문위원장이었던 분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관심을 모은 발언이 됐고요.
0: 또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이었는데 그렇죠. 이 발언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 좀 따로 봐야 된다 이런 말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은 그게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네.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7월 11일 박찬훈 전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로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다. 요구로는 발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죠.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사건은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못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오늘 또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네.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당은 지금 보안수사 요구로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말고 보안수사 요구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 없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1: 네, 일단 실제 사례를 한번 하나 갖고 왔는데요. 2020년에 골프장 간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사람인데 경찰에서 무슨 일인지 체포 확인서를 그 사람이 훼손한 그 혐의만 갖고 송치를 했거든요.
0: 네.
1: 이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경찰 조치가 그래도 미진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현재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직접 해보니까
0: 네.
1: 경찰이 그 골프장 간부에게 뇌물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0: 네.
1: 이게 보안 수사로 밝혀졌고 보안 수사 요구 단계에서는 별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강간 살인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0: 좀 누락시킨다거나 또 경찰의 수사 내용 유출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 보안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민주당에서는 보안 수사를 이행할 의무 조항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고 나서도 고의적으로 무마를 한다거나 네. 부실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검사로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를 더 네.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인데
1: 네.
0: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 지휘권을 없애왔던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이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더더욱 못 받지 않을까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1: 네.
0: 이 질문이 또 제기가 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뭐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나서도 경찰이 끝까지 부실하게 대응하면 그 다음은
0: 네.
1: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런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안수사 요구 말고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 검찰에 보안수사권 줄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네. 한편에서는 보안수사는 필요한데 검찰한테 주지 말자.
1: 네.
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했으니까 그쪽에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수청은 1차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라는 게 왜 보안수사냐면 기소를 맡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게
1: 네.
0: 보안수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적 관점에서 수사를 검토하고 보완하라고 이 보안수사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0: 네.
1: 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 그건 보안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냥 1차 수사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런 경우에 검사가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1: 네.
0: 이거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검사가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1: 네.
0: 그 문제가 자기 진영의 문제다. 그러면 그 자기 진영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1: 있는지.
0: 피의 사실 유출하지 마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김건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검사가 사건을 무마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보안 수사를 권을 주면 안 된다고 정치 검찰들에게 그런 걸 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일반 형사 사건 현장에 있는 검사들은 그런 정치 검찰 어쩌고 하는 그 검사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검사들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렇게 친다면 이번에 장윤기 사건 이거 하나로 경찰 수사권 다 박탈해도 되는가? 네, 그렇게 그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게
1: 네.
0: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럼 검사들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검사는 법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 네.
0: 그리고 검사가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공수처한테 수사를 받는 것이고, 또 검사가 기소를 좀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고 검찰도 뭐 인사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상호 통제 방안들은 지금 짜여져 있는 건데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라고 검찰을 만들어 놓고 그 통제를 못하게 할 수 있는가
1: 네.
0: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이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보를 했다고 다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이거 너무 우연에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0: 그렇죠.
1: 들고.
0: 그건 졸지에 언론을 네. 무슨 사법 형사 기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1: 네. 최근 또 이제 검찰 개혁을 좀 주장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민변이라고 하죠. 민변 구성원 다수도 검찰 보안 수사권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주장들 나오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좀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0: 네. 그러니까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를 꼭 고집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숙의가 부족하다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1: 네.
0: 사실은 이게 좀 정치권이 잘못한 것이 법무부에서 최근 들어 검찰 보안수사 사례집을 낸 적이 있어요. 경찰 수사를 잘못했는데 검찰이 보안수사에서 제대로 바로잡힌 이런 여러 사례들을 자료로 냈었는데
1: 네.
0: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좀 홀로 이 문제에서
1: 네.
0: 외롭게 싸워왔고 정작 친명계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별로 안 했다. 심지어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나도 보안수사권
1: 네.
0: 폐지 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문제를 회피해왔던 게 큰 좀 잘못된 것이었고요.
1: 네.
0: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문제가 지금 정당이나 국회가 이런 여론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좀 이걸 제안하고 싶은데 예전에 국회에서 선거제도라든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1: 아.
0: 방송사에서 생중계도 하고 했었는데
1: 네.
0: 근데 이런 형사사법 체계도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회하고 정부가 공론화 조사를 한번

0: 그 합의해가지고 네. 시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입장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기를 하면 할수록 내 입장이 더 지지를 받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걸 기피할 이유가 있는가. 국회에서 한번 이번에 세 번째 시리즈로
1: 네.
0: 요그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한 공론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덧붙여봅니다.
1: 뭐 형사사법책 이제 한번 바뀌면 사실 다시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네. 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의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두부에 넣은 간수의 맛이었다.
1: 두부에 넣은 간수요?
0: 간수가 네. 없으면 두부가 안 되죠. 그냥 그쵸. 콩물로 끝나기 때문에 네. 이런 간수라든지 응고제가 또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견은 엇갈릴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좀 논의에 긴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발언들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리센느 야호.
1: 네, 리센느 야호. 사실 약간 야호는 힘없이 해줘야 되잖아요. 야호 이렇게.
0: 네, 약간 콧소리가 네. 들어가죠. 야호 이렇게. 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 거제 야호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이 리센느 멤버들이 이걸로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경남 거제 지역과 리센느 모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리센느 야호란 말, 그 조국 대표 전 대표가 한 거죠? 이거 모른 네. 척 할 수가 없네요.
0: 예,
1: 네.
0: 이게 팬들이 한 말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가 한 말인데 네. 이게 사건의 발단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른 김장하, 남태령 이런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던 MBC 경남의 김현지 PD가 리센느 유튜브 클립을 본 다음에 노노 주고받고 있어서 속상했다. 그러니까 일베어가 좀 침투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이 영상에서 출연자들이 리센느 원희 씨를 포함해서 무섭노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베어 침투의 결과인가 뭐 이렇게 또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끼어들면서 일이 커졌는데
1: 네.
0: 7월 5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도표를 올리면서 뭐뭐 노 라는 거는 구체적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에 따르면 무섭노라는 말은 일베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문법에 관련돼서 반박이 잇따랐는데
1: 네.
0: 급기야 조 전 대표는 의문문 어미의 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랬는데 오늘 7월 12일에 자신이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고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없다면서 해명에 글을 올리면서 끝에 리센느 야호 이렇게 적었습니다.
1: 네, 우선 이제 조국 전 대표 등이 주장한 내용부터 좀 검증을 해볼게요. 의문사가 붙지 않은 채로 어미의 노를 붙이는 건 사투리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좀 저는 어려운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0: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일베라고 라고 했던 게 하나만 예를 들면
1: 네.
0: 옷가게나 이렇게 집에서 옷을 입어보다가 네. 생각보다 옷이 안 맞는다.
1: 네.
0: 내가 배에 살이 쪄서 뭐 안 맞는다 할 때 짱노 이러거든요.
1: 네.
0: 왜 짱노 앞에 붙이지 않아요 굳이.
1: 네.
0: 짱노. 그리고 그 관련 논문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저도 많이 듣고 말했던 건데
1: 네.
0: 아직도 안 갔노. 나보지도 않노. 그러니까 다 의문사 안 붙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의문사가 명시적으로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문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면 짱노 이거는 왜 이리 짱노 뭐 이리 짱노 이 여기서 앞에 것이 생략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가 왜 들어가냐면
1: 네.
0: 의문의 형태긴 한데 의문의 수준은 약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1: 답이 정해져 있는
0: 네.
1: 거네요.
0: 근데 그러면서도 네. 의외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짱내. 짱내는 뭐냐면 역시나 짱내도 포함돼요. 아, 내가 짝을 줄 알았다. 이럴 때도 짱내 하는데 그래도 약간 기대를 한 거예요. 안
1: 네.
0: 짝을 수도 있다. 근데 짱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고
1: 네.
0: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1: 아, 김수인 방금 평소에는 사투리 별로
0: 네.
1: 안 쓴다 생각했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사투리 억양이 많이 나오네요.
0: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무섭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데
1: 네.
0: 그 중간에 리센드 원희 씨가 도시노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일베어 아니냐
1: 네.
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자 명사 뒤에 노를 붙이는 게 별로 흔하지 않기는
1: 네.
0: 해요. 근데
1: 이거는 좀 새롭긴 하네요.
0: 근데
1: 네.
0: 이것도 무슨 의미냐면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언노 이러면 욕을 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도시언노 이건 괜찮고 도시노 이건 일베어란 말인가. 그러니까 도시노는 도시이노의 이가 빠진 건데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골인 줄 알았는데 도시언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외의 어떤 그런 생각을 담아서 하는 표현인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명사 뒤에는 주로 고자를 붙였어요.
1: 네.
0: 도시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고하고 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언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라는 게 변천

0: 어느 정도 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노 이런 말까지도 나온 겁니다.
1: 저는 지금 김수인 평론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좀 네.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대표도 경상도 출신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네. 신빙성이 있다 이 해석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상도 출신도 경상도 말을 좀 잘 모를 수도 네. 있는 거죠.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0: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무섭노, 짱노 이런 거는 여러 지역에서 씁니다. 경상도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못 들어봤단 말이야. 저도 의아했는데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들어놓고도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주변에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언어의 사용이라는 게 지역 못지않게 영향을 끼치는 게 계층, 계급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 보면 경상도 출신인데도 억양만 사투리지 쓰는 어휘나 어미 이런 것들은 그냥 표준어에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아마 교육 과정에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계셨을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서민이나 빈민에 해당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어휘가 더 풍부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경북 지역에 태어나서 20살 되기 전까지 살았다가 30 전후에 또 지방의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네, 귀향을 그쵸. 했었는데 네. 저만 해도 제가 10대 때 몰랐던 단어를 30대 때 알게 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닌 거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당신 경상도 사람인데 왜 그 말 몰라? 경상도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당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분명히 쓰고 있는 말인데 자기가 안 들어봤다고 해서 마치 없는 단어고 일배어인 양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자신의 경험만 으로 그 말은 사투리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좀 무리였다. 리센느 야호를 외친 조국 전 대표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물회에 마요네즈를 풀어놓고 안 된다 싶으니까 초장을 또 풀어놓은 맛이다. 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태가 수습되는가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 알았다 이렇게 이런 요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그 소생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최근에 리센드가 리메이크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너 이런 가사가 들어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노래죠. 카라의 프리티 걸 준비해 왔습니다.
1: 반전이에요. 전 리센드 노래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카라의 네. 프리티 걸이었군요.
0: 이번 기회에 원곡을 한번 또 음미해 보죠.
1: 네, 카라의 프리티 걸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0: CBS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0: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1377 누르고 3번.
5: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6: 1377 누르고 3번.
5: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크랜베리스의 드림즈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861번 쓰시는 분, 부산이 고향입니다. 서울 와서 살고 있는 지 40년인데 이제 하다하다 각 지역 특유의 말 갖고도 정치화시키다니 그만든 좀 해야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제 김수민 평론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1628번 쓰시는 분, 검찰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하시면서 김수민 평론가님 왜 이래 짱노에서 빵 터졌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하이드파크님은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요즘 언론 아주 신났더군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만 두들겨 패면서 라고 이제 또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오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에어컨 작동시켜라고 했는데 엄마가 에어컨 안 켜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 우리 옥자 씨에게 말해주세요. 엄마 듣고 있을 거예요. 딸 걱정하게 하지 말고 에어컨 켜라고요 하셨는데 옥자 씨 에어컨 켜세요. 딸 걱정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 풍경님 아까 이케아 그 육아휴직 직원에게 그 강등시켰다는 얘기 듣고서는 요즘 세상에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가 직원 에게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국내 기업도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됐으면 합니다 하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땡구님, 저는 오늘 찜질방으로 피서 왔어요. 집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기사님이 저녁 때나 오실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꼭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도 고장이 많이 나나 봐요.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들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은 주말엔 CBS라고 답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세상 속 뉴스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매주 거의 보고 있는 거죠?
1: 네. 세 번째 연속으로 지금 뵙고 있네요.
0: 네.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독일 얘기인데 독일에서 100년이 넘는 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독일에서 일요일에 상점 문을 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거든요. 네. 독일의 기본법, 즉 헌법에 일요일과 국가가 인정한 공휴일은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향의 날로서 법으로 보호받는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0: 헌법에 일요일이 쉬어야 한다 적혀 있는 게 좀 특이하네. 그것도 헌법에 적혀 있다는 게.
1: 그렇죠. 많이 특이하죠. 이게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어진 조항이에요. 네. 100년이 넘은 규정이죠. 그러니까 식당이나 기차역, 공항 안 상점은 예외적으로 열 수 있지만 일반 소매점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 독일 연방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0: 근데 이 쉬는 날과 경기 부양책 어떻게 연결돼요?
1: 일단 연방정부가 노동시간법을 개정을 해서 빵집은 일요일에 최장 8시간, 공공도서관은 6시간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독일 소매업협회 같은 상인단체들이 아니 빵집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해제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쇼핑도 여가의 일종 아니냐라는 논리인 거죠.
0: 우리는 일요일에 가게 문 여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독일의 논의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1: 그쵸,
0: 하는데.
1: 그렇죠. 우리는 아마 안 열면 오히려 다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들고 일어서지 않을까요?
0: 근데 이렇게 일요일에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거 정치계에서도 또 환영하는 쪽은 환영할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연방정부 관광조정관인 기독민주당 CDU의 크리스토프 플로스는요. 네. 휴가객이 독일을 선택할지는 매력적인 상점과 쇼핑에도 달려있다라고 주장 했고요. 네. 또 자유민주당 FDP 대표 볼프강 쿠비키는 유연화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강제로 닫으려는 사람은 죽어가는 도심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0: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반대 목소리는요?
1: 네, 종교계와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카톨릭 노동자 운동은 네. 일요일에 쇼핑 없이 쉬는 건 노동자와 소비자, 환경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휴식과 정신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휴식과 정신 회복도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일요일에 문을 닫는 거 이제 뭐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낯설다 했지만 이제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꽤 낯설 것 같아요.
1: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기독민주당의 플로스가 관광조정관으로서 바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0: 쇼핑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데 영업 시간을 유연하게 해야 오프라인 상점이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 측인 카톨릭 노동자 운동도 모든 일요일 근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뭐 보건, 경찰, 교통처럼 공공 이익에 네. 필요한 분야에서는 일요일 근무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100년 된 합의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지금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1: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이제 네. 우리나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도 이제 같은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0: 그쵸.
1: 독일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뉴스는 미국에서 60대, 심지어 70대도 아직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0: 아, 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1: 60, 70대까지 갚는다는 건 너무 오랜 기간
0: 그쵸.
1: 갚아야 되는 건데요.
0: 네. 네, 현재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을 아직도 갖고 있는 노년층이 약 300만 명에 달하는데요. 2018년에는 약 180만 명이었으니까
1: 네.
0: 8년 만에 약 67%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1: 아니 근데 60대에도 학자금 대출을 갖는 거는 20대 때 못 갚은 걸 지금까지 갖고 가고 있는 건가요?
0: 네, 그것도 있고요.
1: 네.
0: 자녀 학비를 본인의 이름으로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인데요. 본인이 젊었을 때 빌린 돈에 복리 이자가 쌓인 경우.
1: 복리.
0: 네, 그리고 자녀 학비를 부모 이름으로 대출받은 경우.
1: 네.
0: 이렇게 두 가지인데 베이비붐 세대 연방 학자금 대출 평균 잔액이 약 4만 5천 달러인데요.
1: 네.
0: 24세 이하 청년의 평균인 약 13,800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1: 아니, 부모 세대에 비지 청년들보다 지금 3배가 많다는 건가요?
0: 네.
1: 이 이자가 쌓여서 이렇게 원금보다 더 많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0: 그런 거죠. 근데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1: 네.
0: 뉴저지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처음에 약 11만 4천 달러를 빌렸는데
1: 네.
0: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이에 이 복리 이자가 계속 쌓여서 현재 잔액이 무려 50만 달러가 된 겁니다.
1: 아, 이 처음 빌린 금액의 3배 이상인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게 노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더더 큰 문제인 겁니다.
1: 네.
0: 2026년 기준 미국 은퇴 근로자의 평균 사회보장연금이 월 2,071달러인데요.
1: 네.
0: 학자금 대출 평균 상환액이 월 39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의 거의 20%를 학자금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 거예요.
1: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러면 생활이 매우 어렵겠죠.
1: 네.
0: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상황이 더 나빠진 게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소득기반 상환제도인 세이브 플랜이 종료되면서 700만 명 이상의 차입자가 새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1: 네네.
0: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수령자 중 강제징수 위험에 처한 사람이 2년 사이에 3,0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45만 2천 명이 현재 연체 상태로 월 급여의 최대 15%를 압류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 이 수치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0: 맞습니다.
1: 굉장히 심각하네요. 교육에 투자한 결과가 노후에 이렇게 짐이 돼서 온다는 거 너무 아이러닉한 거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미국에서 대학 진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당연한
1: 그러니까요.
0: 선택이라고 여겼던
1: 네.
0: 시절에 빌린 돈이 수십 년 후에 노후를 위협하게 된 거죠.
1: 그럼 이렇게 뭐 수도 많고 금액도
0: 네.
1: 크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은 없어요?
0: 사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탕감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막혔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이브 플랜도 결국 이번 달 종료됐고요.
1: 네.
0: 일부에서는 사회보장연금에서 학자금 대출 빚을 강제 징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은퇴한 노인이 연금을 빚 갚는 데 압류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갔다가 은퇴도 못한다. 이 표현이 현실이 된 겁니다.
1: 대학 갔다가 은퇴도 못한다. 이 말 너무 뼈저리게 다가오는
0: 네,
1: 말인
0: 너무 슬픈
1: 것 같은데.
0: 현실입니다.
1: 근데 우리나라는 또 좀 다르지만 이제 학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비중이 높아서 그게 또 노후에
0: 네.
1: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0: 그쵸.
1: 우리도 같이 고민해봐야겠네요. 세 번째 뉴스는 우주 얘기인데 나사가 달이나 화성에서 1년 살아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0: 네, 정확히는요.
1: 네.
0: 달이나 화성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아,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네. 지구에서 하는 모의 실험에서 사는 건데요.

0: 나사가 달 화성 탐사 모사, 영어로는 MMEA, Moon and Mars Exploration Analog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면서 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의 실험이면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0: 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진행돼요. 2027년 8월 이후 시작할 예정인데요. 두 개의 격리된 거주시설에서 1년을 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는 우주선을 모사하는 헤라 시설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달이나 화성 기지를 모사하는 체피아 시설인데요. 이 두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쳐서 더 통합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이번 MMEA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면 우주선이나 행성 기지를 그대로 재현한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0: 맞아요.
1: 네, 근데 1년 동안 그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격리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네. 모의 우주 유영도 하고요. 로버를 타고 탐사까지 하는 뭐 이동도 하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네. 또 실제 우주 비행사가 달이나 화성에서 겪을 고립, 뭐 자원 제한, 팀워크 같은 요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사의 달 기지 계획과 최초 유인 화성 탐사 준비에 활용이 됩니다.
1: 아니 근데 말이 1년이지 갇혀지는 게 보통 일은 아니고 그리고 나갈 맞아요. 수 있는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돼요?
0: 아 이게 꽤 까다롭습니다. 일단 우리는 안 돼요. 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요. 네네. 나이는 30세에서 55세 사이, 키는 188cm 네. 이하여야 합니다. 아. 네, 학력은 공학, 생물과학, 물리과학, 수학학사 이상이거나
1: 여기서도 안 되네요.
0: 아 그렇죠. 이공계 석사 이상이어야 하고요. 네. 군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신체 심리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요. 네. 수면 보조제 복용 이력이나 목육병 병력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1: 일단 건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네. 되고 근데 목육병이 안 된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0: 아, 네. 왜냐하면 격리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격리된 공간에서 자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되니까 곤란해지니까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총 14개월 프로그램인데요. 12개월 격리 생활 전후로 2개월간의 이제 사전 사후 훈련이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14개월이고요. 나사는 우주 비행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면서 독특하고 보람 있는 경험을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조건을 보면은 네. 거의 뭐 진짜 우주 비행사 뽑는 수준의 뭐 신체 자격, 뭐 학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격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0: 네, 자원 제한과 임무 압박 상황에서 승무원의 건강과 수행 능력을 연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가자들은 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해서 네. 실제 우주 비행사가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나사 휴먼 리서치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하드웨어, 뭐 기술, 운영 프로토콜이 실제 장기 우주 임무에서 통할지를 지구에서 먼저 검증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우주에 가기 전에 지구에서 최대한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실수도 지구에서 해봐야 실제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을 버텨내야 달이나 화성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죠.
1: 실수도 지구에서 해봐야 우주에서 살아남는다. 이 말 되게 와닿네요.
0: 네, 와닿고 좀 무섭기도 네. 하죠.
1: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우주에 가면 진짜 거기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0: 그럼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월가 이야기인데요.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을 빼고 투자하는 ETF가 나온다.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0: Subversive ETFs라는 신생 자산 운용사가요.
1: 네.
0: 미국 증권 당국에 등록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N이 S&P 500을 추종하는 SPN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두 상품 모두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하거나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기업, 즉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1: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0: 스페이스X가 최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게 네. 직접적인 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페이스X는 IPO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FTSE 러셀, 뭐 MSCI, 나스닥 100에 줄줄이 편입이 됐거든요.
1: 네.
0: 그러자 시장 가격이 충분히 형성되지도 않은 초대형 기업을 지수에 너무 빨리 넣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1: 네.
0: 실제로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 날 주가가 6.8%나 하락을 했습니다.
1: 원래 지수 편입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0: 네,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이 자동으로 편입된 주식을 사야 하니까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오히려 떨어진

0: 거예요. 네. 공모가가 135달러였는데 편입 당일 종가가 149달러 47센트로 IPO 당일 시초가인 15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나스닥 100 전체는 사고 싶은데 머스크 관련 기업은 빼고 싶다라는 수요를 이 신생 자산 운용사가 포착한 겁니다.
1: 이 투자자들의 니즈를 딱 파악을 했네요.
0: 그렇죠. 네,
1: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0: 뭐 의견이 갈립니다. ETF.com의 네이브 나딕은 일시적으로 자금은 모을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기반을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다. 흥미로운 마케팅이지만 명확한 투자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네. 모닝스타의 제프리 푸탁도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이 실제로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지 작은 차별화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내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1: 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또 옹호하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노바디우스 자산관리사장인 네이트 게라치는요. 머스크는 극단적인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라 이런 ETF가 나오는 건 이해할 만하다라고 네. 했어요. 그리고 더 큰 맥락에서 보면 ETF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네. 2026년 6월 한 달에만 신규 ETF가 214개 출시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같은 달 ETF 시장으로 약 1,91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ETF 시장이 이제 투자자 개개인의 취향과 가치관까지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1: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ETF 인기 되게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네. 주식 투자도 내 가치관이나 취향대로 이렇게 골라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사실 주식을 할 때는 하나하나씩 살 때는 내 취향을 넣을 수 있는데 ETF는 사실 그러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 전체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또 이렇게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ETF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네 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좀 공통 테마가 보이는 것 같은데 케일리는 어떻게 보세요?
0: 네. 저도 보이는데요. 네. 독일은 경제 활성화도 원하고 일요일 휴식도 원하는데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없고요. 미국 노년층은 교육도 받고 노후도 탄탄하게 하고 싶었지만 복리 이자가 그 사이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고요. 네. 나사 지원자들은 우주도 경험하고 싶지만 1년의 격리 생활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탈일론 ETF는 시장 수익률도 챙기면서 머스크도 피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좀 비슷하네요.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영어 표현으로 이걸 갖고 왔어요.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직역을 하면 네. 케이크를 가지면서 먹을 수는 없다. 인데요. 네네. 사실 케이크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고 싶으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나면 케이크가 사라져버리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에 뭐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네. 그러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상반된 이득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없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하나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두 개라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뭐 어떤 선택이든 하나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약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1: 네. 모든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0: 그렇죠.
1: You can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오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뉴스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성재의 말하자면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그 전에 오랜만에 봬요.
1: 네, 네. 잘 계셨죠?
0: 네. 3주 만에 뵀는데 그만큼 네. 오늘 또 따끈따끈한 음악가 가수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미국 최고의 팝 스타입니다. 네. 뭐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팬을 자처하는 그런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이고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식이 정말 대단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남편은 역시 또 스타 플레이어죠. 스포츠 선수, 미식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이고요. 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게 워낙에 철통보안 속에서 비공개로 열리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직접 참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대단한 화제인데요. 네. 일단은 결혼식장은 매디슨 스퀘어 가든. 오. 뉴욕의 뭐 랜드마크죠. 네. 이 통째로 빌렸고요. 결혼식에 쓰인 예산이 약 추정치가 5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50억 원 정도.
0: 그냥 그냥 결혼식인 거잖아요.
1: 결혼식이죠. 뭐 이렇게 집 사고 이런 거 아니고요. 땅 사고 이런 거 아니고 결혼식에 네. 750억 원 정도 뭐 쓴 걸로 되고.
0: 그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겠죠.
1: 네,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실제 가든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경기장 이제 콘서트장인데 네. 이거 실제로 가든 테마로 정원 테마로 숲 테마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마 상당한 금액이 쓰였을 걸로 보이고 네.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 닉스 홈구장 이제 콘서트 홀로 그 유명한 곳인데요. 하객을 1,000명만 받았습니다. 톰
0: 이렇게
1: 크루즈
0: 꾸며놓고
1: 네. 네. 1,000명 중에 몇 명만 말씀드리면 네. 배우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팝스타 에디시런, 사브리나 카펜터, 그리고 기타 뭐 브래들리 쿠퍼, 엠마 스톤 등등등 뭐 정말 화려한 하객이고요. 네.

0: 이 축가도 화제가 많이 됐는데.
1: 오, 네, 축가 누가 있어요?
0: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가 직접 부른 곡이 뭐냐? 네. 비틀즈 히트곡이죠. I Want to Hold Your Hand를 불렀는데 와. 이 곡을 폴 맥카트니가 공식 석상에서 부른 게 62년 만, 64년에 뉴욕에서 한번 부르고요. 오,
1: 정말 귀한 자리네요.
0: 네, 불렀고 네. 주례는 배우 애덤 샌들러가 이제 맡았고요. 오. 그리고 결혼 서약이 이루어진 순간에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외벽 전광판에 Just and T Married라는 그 글자가 송출이 됐습니다. 이 원래는 Just Married인데 네. 이제 방금 결혼했어요라는 건데 이 테일러와 트래비스 둘 다 T이기 때문에 Just 트에 TNT를 그냥 합쳐버려서 네. Just and T Married라고 송출이 되는 순간 밖에 이제 기다리는 수백 명의 팬이 환호를 하면서 네. 가히 뭐 바티칸의 콩클럽의 교황 선출 연상시킬 정도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1: 저희가 예전에 그 조금 앞서 조금 다른 리스닝 코너에서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을 놓고 도박 사이트에서 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어디서 결혼할 것인지 네. 이걸 갖고도 뭐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 그 경매 같은 게 열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진짜 맞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죠. 테일러 스위프트 진짜 어떤 음악가인가요?
0: 1989년생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 중에서 1989, 1989라는 앨범도 있고요. 네.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레딩에서 태어났는데 뭐 아주 꼬마 때부터 9살 때부터 연예인 꿈을 꾸었고요. 11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넌 연예인 해야겠다. 그래서 연예 기획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네. 12살 때 기타 잡았고 14살 때 나는 이제 가수로 꿈을 확고히 굳혔다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네, 어디 파락군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실 미국 음악의 파락군이죠. 테네시주 내슈빌이라는 곳으로 미국 음악의 정말 산실 같은 곳인데 아예 이사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 작사 작곡하면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데뷔를 준비를 합니다. 16살에 데뷔를 했고요. 처음에는 컨트리 장르에 좀 특화가 돼서 컨트리 네. 팝의 이제 프린세스로 인정을 받으면서 차츰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넓혀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동생으로 출발을 해서 아메리칸 스위트하트, 미국의 연인을 넘어서 이제는 네. 미국인의 동경의 대상으로까지 올라서 앞서 제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팬을 자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이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가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그 정도로.
0: 네, 그 세계 최대 스트리밍 그 서비스죠. 이제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 월간 청취자 수를 공개합니다. 아티스트별로. 그런데 이제 중복 아니에요.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이번 달에 10번 들었다고 해도 한 명으로 체크된다. 한 명이기 네네. 때문에 네. 월간 청취자 수가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이상이 한 번 이상 최근 한 달 동안 재생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겁니다.
1: 진짜 대단하네요.
0: 네. 참고로 이 스포티파이 그 톱 아티스트 10위권 안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항상 있고요. 1위도 많이 하고 뭐 떨어져봤자 10위권 아니에요. 참고로 BTS는 지금 현재 149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앨범 트로피 4차례나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 The Eras Tour라고 하는 네. 역대 최대의 투어 이걸 통해서 경제 유발 효과로 테일러 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2023년 말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인물로까지 뽑혔습니다.
1: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외에도 실제 영향력, 음악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네요.
0: 그렇죠. 사실 정치적인 발언을 한 몇 년 전까지 잘 안 하다가 네. 좀 문매를 맞았어요. 너무 뭐 좀 애매하게 좀 국민 가수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몇 년 전부터. 네. 네.
1: 근데 이번에 결혼식에서 쓰레기까지 팔려서 화제라고요. 얼마나 관심이면
0: 네, 쓰레기가 네. 실제로 팔렸는데요. 네. 행사 직후에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안 실내도 아니고 여기 주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들을 미국의 그 뉴욕에 사는 저스틴 지니아크라고 하는 예술가가 이 팔기 시작했어요. 네. 총 $1,250 약 188만 원어치를 실제로 팔았고요.
1: 팔았다고요? 이걸 네. 사는 사람이 있어요?
0: 이거를 플라스틱 큐브에 밀봉해서 내용물이 새거나 냄새나지 않도록 해서 뉴욕시 쓰레기 조각품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여서 팔았는데
1: 이거 그냥 제목만 잘 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이 워낙에 네. 그 모든 것을 소장하고 싶은 팬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쓰레기 내용 중에는 담배꽁초도 있고 네. 물병 뚜껑, 사탕 포장지 등이 이 포함이 되어 있는 50개의 기념품. 이거 와. 완판이 되었습니다.
1: 완판 됐다고요? 네. 하나에 188만 원 수시 50개 완판.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네, 오늘 그럼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0: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3년에 타임즈 올해 인물에 뽑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기가 됐었던 뭐 이른바 역대급 투어가 The Eras Tour인데 이 The Eras Tour에서 사실상 이제 오프닝 곡으로 등장할 때 이 곡을 처음 불렀었는데요. 바로 Cruel Summer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원래는 사실 그 미

0: 1999년에 러버란 앨범의 수록곡으로 팬들한테 사랑을 받는 노래였는데 네. 이게 이제 The Eras Tour의 사실상 첫 곡으로 오프닝 곡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4년 발표 4년 뒤인 2023년에 비로소 싱글로 재발매가 됐고요. 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여름 테마곡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많은 화제를 늘 몰고 다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요한 화제 중에 하나는 그의 연인이죠. 많은 그 남자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런 네. 과정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가사 자신의 노래 가사에 직접 담아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덜 유명한 분들 좀 빼고 유명한 네. 분들만 나열을 해도 뭐 조 조나스, 조나스 브라더스의 그리고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죠.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존 메이어, 배우 제이크 질렌할 그리고 뭐 팝 슈퍼스타죠. 해리 스타일스, 또 DJ건 프로듀서죠. 켈빈 해리스, 또 유명한 배우죠. 톰 히들스턴, 조 알윈, 그리고 더 1975의 리더인 매티 힐리 이런 많은 스타들과 이제 연문을 뿌렸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좀 안 유명한 분들도 많았어요. 아마 이제 아직도 테일러 스위프트 이분들 중에서 못 잊는 분들이 있다면 네. 아마 이번 여름이 그 테일러가 유부녀가 된 여름이 잔인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크루얼 서머라는 거 골라봤습니다.
1: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듣고 올게요.

0: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 결혼식이 철통 보안으로도 화제였다고요?
1: 네, 하객들 그 휴대전화 다 수거를 했고요.
0: 아.
1: 심지어 식장 안에서 근무한 경찰도 휴대전화를 맡겨야 됐었습니다.
0: 와, 진짜 아무것도 못 남기게 한 거군요.
1: 네,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이 그래서
0: 네.
1: 이후에 직후에 이제 소셜미디어에 이 결혼식 사진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0: 네.
1: 이게 거의 다 대부분 인구

0: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들이었다라는 아, 네. 것들을 이제 실제 참여했던 하객들이 진술을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본인 계정에 올라온 사진 말고는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이 좀 굉장히 지나쳤다는 평도 많이 나왔어요. 메디슨 네. 스퀘어 가든 일대 교통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뭐 미국이 입헌군주제 국가도 아니고 네. 무슨 왕 결혼식도 아니고 뉴욕을 사유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일각에서 나왔고요.
1: 네.
0: 주변 도로 일부 지하철역 출입도 통제가 됐고 푸드트럭 영업 못했고 또 인근 식당 술집 예약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 의상 하객 경품까지도 이제 화제가 됐는데 웨딩 드레스는 디모 브랜드
1: 네.
0: 누구나 아는 명품 브랜드죠. 네, 그리고 네. 장신구 구두 각각 C 브랜드랑 역시 C 브랜드 구두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1: 아니, 뭐 테일러 스위프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저는 네. 뭐 사본 적 없는 브랜드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하객 경품이 있었어요. 경품 네. 추첨이 있었어요. 이거 당첨되면 네. 뭐 받을 수 있냐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트래비스 켈시가 첫 데이트 때 탔다는 1970년형 빈티지 자동차 이것도 있었고
1: 이건 앞으로도 가치가 엄청 오르겠는데요?
0: 그렇죠. 뭐 이 차값만 해도 상당한데 네. 이 탔던 차기 때문에 첫
1: 그러니까요.
0: 데이트 때 이거 대단한 뭐 역사에 남을 만한 물품이 될 것 같고 또 C 브랜드의 이제 가방 이것도 명품 가방이죠.까지 아주 다양한. 경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1: 초대 받기만 해도 너무 좋았겠는데요.
0: 그러니까.
1: 네. 두 번째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2017년에 발표가 됐었던 정규 6집 Reputation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이 평판, 명성 이런 뜻인데 그만큼 많은 화제 모았던 음반이었습니다. 이 2016년부터 17년까지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좀 침체기라면 침체기였었거든요. 침체기가 거의 없는 가수였는데 네. 이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뭐 값비싼 파티하고 친한 연예인들 카르텔에 좀 젖어 지낸다. 겉으로는만 깨어있는 척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1: 네.
0: 또 래퍼 카니에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부부하고 좀 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요.
1: 네.
0: 이 이미지 타격에 이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냈던 앨범이 Reputation이라는 앨범이었었고 아주 강렬한 전자음악 사운드 힙합적인 느낌들 이런 걸로 무장했던 앨범이었습니다. 여기 중에서 Look What You Made Me Do라는 대표곡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날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라 라는 그런 메시지 어떤 복수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1: 네.
0: 중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효과음이 나와요. 그래서 삐
1: 네.
0: 하면 이제 테일러 전화 지금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옛날 테일러는 지금 죽었거든. 이라는 좀 소름 끼치는 네. 연출도 더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Look What You Made Me Do 듣고 올게요.

0: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1: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Look What You Made Me Do. 노래가 중독성이 있네요. 뒤에
2: 그렇죠.
1: 계속 얘기하는데.
2: 네, 컨트리로 출발해서 뭐 이런 음악까지 했으니까 다양한
1: 것 같아요. 네. 0702번 쓰시는 분, 아까 결혼식 얘기 듣고 정말 다른 나라, 아니 다른 행성 외계인 같네요 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래도 경쟁이 될 만한 아티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누가 있을까요?
2: 사실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따지자면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1: 네.
2: 뭐 한때는 뭐 카디비라든지 뭐 케이티 페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1: 네.
2: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 그 이미지 구축 또 음악적인 어떤 변신들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성 팝스타들이 슈퍼스타로 올라설 때 이 굉장히 좀 무리한 컨셉트를 많이 시도하고 그것이 무리하지 않고 긍정적인 파격으로 간다고 해도
1: 네.
2: 그 파격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레이디 가가 하면은 사실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굉장히 친근하고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미지나 가사에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 이런 것들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 뭐 남자 연예인들하고 뭐 연애를 하고 그걸 또 가감 없이
1: 네.
2: 노래 가사에 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1: 네.
2: 미국 성인의 53%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다 이런 설문 결과 있어요. 포브스에서 그 조사한 결과.
1: 아니 근데 한 가수를 이렇게 정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다양한
2: 맞아요.
1: 네.
2: 그리고 특이한 거는 성비.
1: 네.
2: 이 팬의 성비가 남성 48%, 여성 52%.
1: 비슷비슷하네요.
2: 굉장히 고른 편이에요.
1: 그러네요.
2: 네.
1: 여성들은 동경의 그런 것 때문에 네. 좋아할 것 같고
2: 네.
1: 남성들은 또 뭐 그런 여성적인 매력 이런 것 때문에.
2: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스위프티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팬덤이 있죠. 마치 BTS한테 아미가 있듯이요. 네, 그들의 활약도 뭐 계속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제 떠받치고 있는 거고요.
1: 근데 그래도 뭐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던 가수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좀 침체기도 있고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받기는 어렵잖아요.
2: 네.
1: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받는 이유는 있을까요?
2: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악적으로 음악 자체가 결코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네,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K-POP보다도 더 쉬워요, 음악이.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이 좀 K-POP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심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동어 반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1: 네.
2: 것들을 아주 최고의 프로듀서 작곡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음악적인 부분을 도입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뭐 인디 그 포크적인 측면을 도입한다든지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한계라면 한계인 친근한 송라이팅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약간의씩만의 변신을 꾀함으로써 네. 좀 다채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1: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연령

0: 때도 다양할 것 같아요. 팬들의
1: 연령대도 굉장히
0: 그런
1: 다양하고요.
0: 측면에서.
1: 제가 네. 미국 가서 봤던 것 중에 충격받은 게 이 큰 대형 서점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모 문고 같은 서점에
0: 네.
1: 테일러 스위프트 코너가 따로 있는데 거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양한 뭐 바이오픽 여러 가지 평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한 섹션이 테일러 스위프트 언니 그림 공부 책이 있어요.
0: 네.
1: 네. 그러니까 디즈니 캐릭터에 이렇게 윤곽선이 있으면 거기에 네. 색칠을 해서 넣잖아요, 보통.
0: 와.
1: 그게 아니라 한 권이 다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그걸 다 그 유치원생들이나 유아들이 색칠을 하는 거예요.
0: 아니 살아있는 위인 같은
1: 살아있는 위인이죠.
0: 아 그러네요.
1: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인기 가수가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0: 근데 이 남편 아까 왜 수많은 연애를 우리가 다 공개 연애를 한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트래비스 켈시와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1: 일단은 트래비스 켈시가 공개 구애를 했었어요. 한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팬이고 콘서트도 갔었고 정말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듣고 호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고 네. 비밀리에 이제 만남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트래비스 켈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잘했네요.
1: 그렇죠.
0: 네.
1: 역시 남자는 용기다. 이거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0: 네. 네. 마지막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이 하객 선물로 네. 아까는 이제 하객 추첨 경품이었었고요. 하객 기본 선물로 나간 게 이제 손수건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 히트곡 중에서 Blank Space라는 곡이 있어요. 여기에 가사 중에서 This is gonna be forever. 이것은 영원할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네. 이제 새겨진 손수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곡 Blank Space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Blank Space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힘이 낸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5 전화가 오면은 주말은 CBS라고 답해주시고요. 오늘 주말은 CBS

0: S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이상 바라면 전 사람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서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3: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시죠. 오늘 출연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 그 말이 맞구나 하실 겁니다.
4: 네, 이분은요 이단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깊게 만난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5: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종규 목사님이십니다.
3: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 귀신자나 초

0: 청취자들을 위해서 많은 변증론을 하시면서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하시는 이후에는 아까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2단 쪽에 약간 살짝 계시다가 예, 네. 오셨다는
1: 살짝 계셨나? 예, 살짝
2: 아니요 살짝보단 좀
0: 깊게 뭐 이렇게 쓱 맛을 보고 오셨다고 그래서 네. 오늘 한번 또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래 그러면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셨나요?
2: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저희 친척형이 처음 예수님을 네. 믿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척형이 그 이단교회를 다녔던 거죠. 예, 예. 네, 베르에요. 예예. 이단교를 다녔었는데 그 친척 형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아주 좋은 대학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셨는데 네. 이제 모든 친척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 친척 형이 저한테 너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교회 다녀라.
1: 오, 솔깃하네요. 네.
2: 그래서
0: 제일 받았죠. 예, 네, 네, 어릴 때 제일 받았죠.
2: 잘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혼자 갔어요. 네. 근데 공부는 잘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0: 뭐가 좋아지던가요?
2: 그냥 갔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녔을 때 그때 학교 폭력이 좀 심했었어요. 제가 이제 성남에서 예, 예. 이제 그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분당 말고 성남 구성남 구도시는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치안도 안 좋았어요.
3: 제가 성남 전문가.
1: 네, 성남 전문가. 예. 거기서 껌 좀
0: 모란시장 쪽이요?
3: 아니 저는 모란시장 저 학교 다니고
0: 아 거기가 나와바리에요?
3: 네.
0: 어디 사셨어요?
3: 저는 모란에도 살았고 은행동에도 살았고 네. 하여튼 얘기하시면 제가 좀 공감 좀 해드릴게요. 네.
2: 저는 신흥동 살았는데
3: 신흥동 아, 그쪽에 지대가 높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거의 이렇게 산이었죠. 네.
0: 예. 그런데 어땠는데요?
2: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체구가 되게 작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0: 중2 때 키도 크신데
2: 중2 때 많이 컸어요. 아, 예. 네, 중2 때 거의 컸는데 그 중1 때 너무 체구도 작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좀 작았어요. 예. 외소하고 그러니까 좀 무시를 받았죠. 예. 그래서 좀 맞기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막 이제 그 좀 마대자루 이런 걸로 막 이 싸다기 맞고 이런 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 예. 예. 그래서
0: 누구 친구들에게?
2: 예. 친구들한테. 예. 예. 그 아마 그 친구들 좀 지금 생각하면 또 불쌍한 친구예요. 사연도 있고 왜냐면 부모님한테 맨날 맞는 친구였거든요.
0: 그러니까 예. 원인이 있죠.
2: 그렇죠. 근데 저 하여튼 뭐 그 친구가 맞든 말든 저는 제가 아픈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예.
2: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네. 그때 교회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예. 예. 그 선생님도 21살쯤 되신 선생님이셨을 예. 거예요. 이제 대학 안 가시고 막 이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그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교회를 온 애니까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공과 끝나고 마탕 같은 거 사주시고 떡볶이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기 시작했죠.
0: 어릴 때 선생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됐든 교회 선생님의 역할이 그 학생의 미래를 정말 결정짓게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됐네요.
2: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단교회였던 거예요.
1: 아, 맞다,
0: 그게 교회요?
1: 네. 그 교회가 바로
0: 아, 무슨 교회예요, 그게?
2: 이제 서울 성락교회라고 그때는 제가 성남 성락교회를 다녔고요. 그 성남에 지교회가 예, 예.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살 돼서 대학 들어갔을 때 서울 성락에 있는 성락교회를 또 갔죠.
0: 성락교회 아직 있나요?
2: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보다 네. 교세가 많이 줄었어요.
0: 아, 그래요? 예. 네.
3: 줄고 뭐 또 갱신 공동체라고 또 새로 네. 막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럼 성락교 정확히 이제 교리가 어떻게 달라서 이단 판정을 받은 거죠?
2: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삼위일체에서도 이단이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어떤 질병이 걸리든 네.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오든 그게 다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0: 네네네. 네, 네. 네.
2: 그리고 귀신 들린 이유는 너의 신앙이 부족하거나 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했죠.
0: 예.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 귀신을 내쫓곤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실은 이제 뭐 이단은 아니었을 테지만
2: 네.
0: 이제 모든 것이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라고 이제
2: 크게 두 가지였는데 네, 네. 하나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의 원인이 귀신이다. 였고
0: 네, 네.
2: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죽은 사람이
0: 영혼이
2: 예, 예.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귀신으로 떠돌다가 예. 사람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을 일으킨다 이런 예. 거였죠.
1: 그건 참 심각하네.
0: 그럼 이제 구원의 의미도 조금 다르겠네요.
2: 네, 맞아요.
0: 예, 어떻게 다른가요?
2: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0: 네네.
2: 사실은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처음에는 가르쳤습니다.
0: 예예. 예. 예,
2: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0: 네.
2: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구원의 등급 혹은 구원의 수준이 달랐죠.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았어.

0: 있어도 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헌신, 네. 더 많은 순종을 했어야 했고 예.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 날에 뭐 받는 부활이 달랐어요. 수준이 예. 뭐 첫째 예. 부활, 둘째 부활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아.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뭐 첫째 부활 참여 못하고 둘째 부활이라고 해서 예. 수준 떨어지는 구원 그런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1: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전 네. 제일 기쁜 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네. 맛보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모든 생활이나 내 가치관이나 모든 종교적인 관념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생겼을 텐데 네. 어떤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던가요?
0: 제일 좋았던 게 뭐 두 네. 가지 정도로 네,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일단 자유였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간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충격적인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 개념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됐고 네. 원래 제가 그렇게 믿으면 제가 더 방종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단순히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예. 예. 근데 법을 어긴다고 슬프진 않잖아요. 뭐 도로교 떡밥 먹였다고 그래서 그렇죠. 슬프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을 어긴 게 저한테는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아 나는 배신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죄를 더 싫어하게 된 거죠. 예. 원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정도의 도덕적 관념이었는데 예. 이제는 내가 그분을 배신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져 가는데 오히려 마음이 자유해지는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좀 약간 악에 바쳐서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완벽주의 기질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 예, 예. 완벽하게 살려고 했고 완벽한 헌신을 하려고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를 짓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성공해내지 못하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예배도 예배를 잘 드리자, 뭐 예배 네. 때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세요.
2: 네. 뭔가 달성을 해야 되고 목표를 있고 막 또
1: 그 다단계네.
2: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일단 부흥이라는 것도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네. 예컨대 요셉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셉 또 잘못을 했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든 요셉의 형제들이든 죄도 지었고 불행한 일도 생겼죠.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죄를 짓거나 저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가면은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도 행복해지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선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확신은 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와 나쁜 일도 선하게 바꾸셔서 예. 이것이 없었으면 결코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을 선을 그래요.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의 강박스러운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예. 네.
1: 그럼 이렇게 일반 직장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0: 이 부분부터 좀 일반적인 보통 목회자들이 부르신 받은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네. 저는 이제 직장 다녔고 네. 새로 정착한 좋은 정통적인 교회가 좋았고 네. 제 목표는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네. 주께서 기회 주시면 직분도 맡아서 예. 섬기겠다 이게 예예예. 제 이제 목표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교에 다니던 사람들이랑 관계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 대학 후배들도 있고 같은 이제 소그룹 모임 지체들이 있었는데 네. 인간관계까지 다 끊기진 않잖아요. 예, 예, 제 아내의 인간관계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러다가 왜 나갔냐 예. 보통 이제 그분들이 형 왜 나갔냐 이런 거 물어보죠. 오빠 왜 나갔냐 예.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교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3: 그 교회의 사람들.
0: 예, 예, 예.
1: 그 후배들을 위해서.
0: 예, 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눔이 이제 성공까지 예. 이제 이어진 거죠. 네, 네. 이제 개척으로 중지가 모아졌어요.
2: 야, 성경 모임에서.
0: 네.
3: 와. 그 모임에서.
1: 그러다가 잘못하면 나도 이단 되는데 내가 따로 그렇다 다락방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다락방 정통적인 신학

0: 갔죠.
1: 아, 네. 그것 때문에? 아,
2: 그것 때문에? 네,
1: 네, 아, 이 우리 후배들 갈 데가 없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0: 네. 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하려고 이제 네. 그래서 고신으로 들어갔습니다.
1: 아. 아.
0: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저는 예.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을 잘 배울 수 있었어요.
1: 아.
2: 네. 직장은 어떻게 해요?
0: 어, 이제 직장은
3: 내려놓으시고
2: 관두고
3: 아내분도 다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0: 아 근데 이게 사실 예. 이게 아내는 이제 그 멤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납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1: 네.
0: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와서 예. 예. 이제 지금 와서는 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다 망하잖아요.
1: 다는 아직. 아, 그 너무 솔직하게.
3: 아니, 아니 지금 많이들 아, 저기 개척교회 목사 앞에 앉혀놓고 참.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1: 거의
0: 많이가
1: 아니라 거의
0: 많이들.
1: 예예 많이들 그래 많이들.
3: 영어로 하시 올모스트. 예예.
1: 아 그리고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많이들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예예 예, 예, 그렇죠. 많이들 힘들어지잖아요.
3: 이제 그래서요?
1: 다 망하잖아요. 이제 보통 신장 기업 뭐 고깃집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예.
0: 아 제가 언어를 제가
1: 아니 예, 사실 예. 저는 그게 더 와닿습니다.
0: 아 예.
1: 예 저는 이 기독교적으로 단어나 이 문장을 포장하는 게 싫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0: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1: 네네.
0: 딱 아니 한 3년 지나면 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1: 네.
0: 그래서 뭐 무슨 개척교회 하면 뭐 90몇 퍼센트가 3년 내에 뭐 문 닫아.
1: 문
0: 뭐
1: 닫는다. 예, 예.
0: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우리 저는 그 뭐 3% 이런 거 시킬 자신이 없었고 당연히 그리고 97%겠지라고 생각해 3년 후에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1: 예.
0: 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고
3: 망할 거 생각하고 일단 하신 거네. 그럼 어찌 보면
0: 그렇죠.
3: 예.
0: 근데 이제 그게라도 괜찮았던 게
1: 예.
0: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3년 있다가 딴 데로 가면 이단 출신이 아니고
1: 아 그렇죠.
0: 고신 장로교 출신이 되잖아요.
1: 아, 신부 세탁이 되네.
3: 신부 세탁이 되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또.
0: 아, 이제, 뭐, 그건 많은 아니었지만.
1: 예, 그래도.
0: 최소한, 이제, 망해도 이 정도의 선은 남는다.
1: 아.
0: 였죠.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의 어떤 부르심, 목회 사명이랑은 조금
1: 좀 다르죠.
3: 그죠?
1: 다르네.
0: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때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오히려 그냥. 이렇게 있다가 뭐 흘러가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그 이제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제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의심 가운데 그래도 매주 그냥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3: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작하신 교회가 또 이제 시광교회를 다니고 네.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도 신분세탁용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1: 지금 몇 년 되셨죠? 그럼 개척하신데요?
0: 개척한 지 13년, 4개월.
1: 네. 아, 13?
3: 그러니까.
1: 그러니까 3년을 넘기신
3: 그러니까.
1: 거 아니에요? 3% 안에 드신 거네.
3: 지금의 근데 이게 이 교회를 가기까지 또 부르심을 들으셨으니까
1: 네네.
3: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제 저는 3년 지났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 네네.
0: 근데 그 상황에서 교인이 이제 한 20명 됐어요.
2: 네.
0: 네. 네. 20명이면 사실 그러니까 유지가 쉽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다들 그 사이에 이제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좀 내고 저한테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 아 전혀 기대를 안 했군요.
0: 그렇죠. 네. 150만 원을 주겠다고.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 예.
0: 와 주님 제게 구원을 주셨는데 150만 원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상의 은혜를 구하면 예. 제가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 진짜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1: 아 너무 솔직합니다. 아 너무 솔직한 얘기야.
0: 아 근데 네네. 그때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1: 계속했거든요. 예.
0: 근데
1: 네.
0: 이 순수한 마음에서 예. 내가 말이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예. 좀 했죠.
1: 네. 프렌즈 교육 지금 몇 년 됐어요?
3: 저희도 3년 차죠.
2: 지금 뭐 괜찮아요?
1: 괜찮아요?
2: 3% 들었어요?
1: 기로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3: 아니요 저희는 그래도
1: 괜찮죠?
3: 예, 일단은
1: 네네.
3: 근데 오늘 이제, 이 통계를 들으니까 갑자기
0: 아니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그때는 진짜로 예. 근데 망하자니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3: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
1: 아니 일단 목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0: 네, 망하자니 뭐 사실 문제도 없고 재밌고.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가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히려 소명이 그러니까 제 소명 의식이랄까요?
1: 아 그 이유.
0: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 아 오히려.
2: 그렇구나.
0: 네.
1: 예.
0: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설교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1: 예.
0: 모르겠어요.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3: 아, 하시면 준비하시면
0: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아 복음이 되게

0: 설교는 문제가 있어도 복음은 참 아름답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되게 전하고 싶고,
1: 예.
0: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거의 그 2014년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1년 내내 저한테 지속되면서 굉장한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와. 예, 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현복 셰프나 무슨 고든 램지를 보면서 막 셰프를 꿈껴서 막, 네. 이걸 꿈꾸면서 셰프를 해야지 했다가, 양파 깎다가 다 포기한대요. 내가 양파 깎으려고 그랬나? 그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영복 셰프는 정말 9년 동안 양파만 까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을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하다가 떡볶이집 사장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후자적인 거잖아요. 내가 우리 같이 나누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성경공부팀들 같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결국 훌륭한 교회 목사가 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대형교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신학을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뜻깊게 하나님께서 뜻깊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뭐 저도 감사하고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아이들이 떡볶이를 맛있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아니,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그냥 행복했어요 저희는.
1: 아, 그래도.
0: 우리끼리 재밌었어요.
2: 어.
1: 아, 그러니까.
2: 근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2: 재미, 행복 이런 게 없어요.
1: 사실은 우리가 뭐 개척교회라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가 좀 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작은 교회를 다 개척교회라고 하잖아요.
3: 평생 개척교회.
1: 평생 개척교회. 우리 아버님 평생 개척교회. 20년을 하셨는데 개척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소형교회를 이제 보통 다 개척교회로 하니까. 근데 그 교회만의 그 성도들 간에 나눈 재미가
0: 맞아요.
1: 있고 사랑이 있고 대형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3: 맞아요.
1: 성도 간의 교제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0: 네, 맞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왜 보통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려서 목회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0: 그 이제 뭐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단에 있다가 이게 진리인가를 수없이 고민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성경과 여러 가지 기독교적 전통에서 답을 찾는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변증적인 태도가 몸에 배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는 반드시 의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구성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훈련됐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주신 게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변증적인 태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태도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목회자로 저를 쓰려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교인들 대체로 다 좀 젊은 성도들이 많겠네요.
0: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통계를 잠깐 보고 왔거든요.
1: 네.
0: 네, 이제 30.1세 평균 나이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진짜 젊은 교회네요. 청년 교회.
1: 예.
3: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트집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1: 불편.
3: 불편해하는 거랑 그 청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거랑 불편하고 좀 다른가요? 질문하는 거나 뭐. 지적인 호기심 같은 거나.
0: 저희 교회도 이제는 규모가 생겨서 어르신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제 설교를 좋아하시니까 아마 계시겠죠.
1: 그렇죠.
0: 근데 확실히 청년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기의 청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체성 문제에 대한 관심, 혹은 정체성 문제를 건드려줄 때 얻는 감동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연미정 씨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구 씨 남자 주인공 손석구 씨한테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뭐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우스웠다. 아, 나는 신한테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다.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2: 제일 중요한 거죠. 질문이
1: 제일 중요한 거죠.
0: 나는 누구이며 왜 나는 여기 있는가? 근데 특별히 서울에서 20, 30대는 굉장히 가혹한 시기를 보내

0: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아주 경쟁적인 도시잖아요.
1: 예.
0: 그리고 아주 경쟁적인 도시에서 경쟁적인 삶을 살면서 사실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런 친구들이 들었던 말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내일이 중간고사잖아.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아 맞아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살다가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 질문에 답할 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2: 네.
0: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가 아니라 사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까가 사실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실
0: 네, 뭐 네.
1: 내가 왜 살, 내 삶이 네. 왜 나는 이렇게 살고야 할까에 네. 대한 질문들이 사실 제일 많을 텐데 신앙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죠.
0: 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네. 혹은 도전적인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성윤리에 대한
1: 그렇죠. 네, 네, 네.
0: 분노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기독교는,
1: 분노가 있다고요?
0: 네, 기독교는 우리를 왜 즐기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냐 네, 이런 것도 있고요.
1: 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0: 네. 그리고 뭐 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
1: 네, 네, 네.
0: 그리고 사실은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0년대 초반생들까지는
1: 네.
0: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근데 90년대 후반생, 00년대생들부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1: 의외로. 네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이 없는 분이 이제 저기 친구 손에 끌려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럼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녀보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를 좀 몇 달이라도 다녀보고 싶은데
1: 예, 예.
0: 그럼 회비를 얼마를 내야 되냐.
3: 이제 그럴 수 있어. 같은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0: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가성비가 맞아야 되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세 가정 리더들이 회비 없다.
1: 네네.
0: 나중에 신앙이 생기면 헌금을 해라.
1: 예.
0: 근데 충격을 받더라고요.
1: 예.
0: 왜냐면 그러니까 조건 없이 환대하는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대부분의 궁금한 질문들 혹은 그런 상담들 이런 것들을 저하고 상담을 해서도 해결됐지만
1: 네.
0: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해결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0: 네.
1: 모든 원인이 그 사랑을 못 받아서
0: 맞아요.
1: 결국 질문은 수백 가지고 내 괴로운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그거 하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교회가 아마 지금의 붕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캠퍼스가 두 군데라면서요?
0: 아 예. 예. 원래 저희가 이제 구루 디지털 단지 처음 개척을 했고요.
1: 네네.
0: 그 캠퍼스는 지금 이제 물레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거기가 하나 있고 거기가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의 공동체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신촌에 작년 3월에 신촌 캠퍼스를 개척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물레에서 설교를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신촌에 넘어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1: 네. 망할 줄 알았었는데 대박 나셨네요.
2: 두 군데가 됐어.
1: 3년 안에 망할 줄 알고 가게 오픈했는데 갑자기 대박.
3: 역시
1: 회장님이 되셨네. 프랜차이즈까지 내셨네요.
3: 이익해야 돼요.
1: 2호점까지.
3: 망할 생각하고 즐겨야 돼.
2: 아.
3: 잘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오히려.
2: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3: 오늘 엄청 힘드네. 오늘부터 다 즐겨야 되겠어요.
1: 지금 교인도 뭐 굉장히 몇백 명, 총 450명?
0: 예, 지금 전체 한 7, 800명 정도 되고요.
3: 이야, 저 같이 성남 동양 사람으로서 좀, 그걸 얘기 좀 하시죠. 예?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0: 네, 청년은 예. 그 정도 되고요.
1: 네네네.
3: 네. 아, 요즘 청년들이
1: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3: 정말 이상해. 너무 값진 일이다.
1: 진짜 값진 일이네요.
0: 감사한 일이죠.
1: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긴가민가 우리 젊은 시절의 목사님처럼 그 어떤 것이 진리일까 고민에 빠져 있을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0: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어느 뭐 국가기관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질 때 그 한 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새벽 기도도 되게 열심히 나가고, 뭐 금요일에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여기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저는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진짜로 바랬던 건 그 회사가 아니고 행복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뭐 어린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봐 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떳떳이 서 있을 것 같은 그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시간계 때문에 진짜 행복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시간계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거든요.
1: 예.
0: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고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해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1: 그렇죠. 네.
0: 지금 무엇보다 행복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제 진정한 갈망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고
1: 예.
0: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1: 네.
0: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행복해지게 해달라는 제 진정한 갈망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떨어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럼요.
0: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 나쁜 일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겪는 이 행복함이 절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삶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만족시켜주고 계신다 라는 희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우리 오늘 방송 전에 박여 목사님하고 뮤직비디오 하나를 저희가 봤거든요. 지금 제작 중인 뮤직비디오인데 그 비디오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출퇴근하는 젊은이들 모습을 찍어놨어요. 지하철에 졸고 있는 모습, 열심히 회사로 걸어가는 모습, 또 학교하는 모습, 그냥 젊은 층들의. 근데 저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냥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에. 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왜 그것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할까? 왜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곁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과연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너를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줄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꼭 그것만 전달한다면 이 현대인들의 그 찌들인 삶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0: 네, 네.
1: 긴 설교와 긴 내용의 책보다도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하나만 우리가 옳게 전달하고 또 몸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다면 아마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교회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회까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5공병여단 제비울교회 신영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장병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6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아요. 잠시 피었다가 시든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람 앞에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또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리던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요,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기쁜 일이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유대 땅은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성읍은 황폐해졌어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은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폐허가 된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하던 제국 이집트를 탈출하고 마주했던 그 광야의 장면과 비슷해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풍요로운 땅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광야 같은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0: 이제 광야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지 않아요?
1: 너희 힘내라.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물과 양식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이다. 이 말씀 얼핏 들어보면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금방 시드는 풀과 같다, 또 금방 시드는 꽃과 같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전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오히려 참된 위로의 시작이에요. 왜냐?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술하듯 우리의 인생은요, 풀이나 꽃과 같아요. 풀과 꽃, 푸르고 아름답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요, 시들어요. 아무리 푸른 풀도 계절이 바뀌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힘과 능력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또 우리가 쌓아올리는 성공과 성취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우리를 빛나게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붙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시 개척해야 될 때에 먼저 자신들의 존재를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길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그들은요, 반복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세계 어떤 민족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지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들의 판단과 욕망을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렸어요.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어리석은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어요.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요.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갔던 결과는요, 무너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풀이나 꽃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풀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영원하다. 다시 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시 살려면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시 세워지려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영원한 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본문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풀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힘은 시들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풀과 같음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이렇게 거대해 보이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 AI를 통해서 글도 쓰고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또 사람처럼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가장 새로워 보이는 기술도 내일이면 낡은 것이 돼요. 오늘 가장 최신화된 이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수정되거나 폐기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당시 인간 기술의 자랑이었지만 빙산 앞에 무너졌듯이 오늘날 인간이 자랑하는 이 최첨단의 과학기술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주체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도구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에요. 우리가 붙들어 할 분은, 또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리고 가변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뿌리 내려야 할 곳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바로 그 여인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요,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요,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나타나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는요, 말 못할 상처와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이 우물가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의 궤적을 꿰뚫어 보세요. 그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세요. 우리는요, 그 여인의 삶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에 깊은 갈증이 있었다는 것. 사람으로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관계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채워질 것 같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사람으로 채우려 해도 목마르고, 성공으로 채우려 해도 목마르고,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깊은 갈증. 왜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거든요. 파스칼은요, 인간의 마음 안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 가운데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으로 그 영원한 목마름 채울 수 없어요. 풀과 같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 같은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푸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공급받지 못한 풀은요, 금방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의 그 말씀에 뿌리내린 인생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힘을 얻습니다. 여기 함께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젊음의 시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30대에게 물어보면요, 20대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40대에게는요, 30대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나의 젊은 시절이 좋았다며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젊음의 시기 또한 쏜살같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30대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40대와 50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이 젊음의 시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달라요. 상황 흔들릴 수 있고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세운 미래의 계획도 무너질 수 있어요. 진로가 막막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잖아요. 말씀 위에 인생의 터를 세운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비유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기초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은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음은요, 인생의 토대를 닦는 시기예요.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것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훈련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차근히 배워갑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내 욕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도 훈련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며 나아가는 것 다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무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매듭 지어질 수 있거든요. 지혜의 문서이자 성경인 전도서는요 인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의 사람 전도자는요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 허무하니까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백은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이 전도자는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지혜도 추구했고 쾌락도 누렸고 부와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시대는 한철의 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도서의 깊은 고백은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허망한 것들을 붙드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겠어요? 바라기는요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모두가 풀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시들기 전에, 우리의 힘이 약해지기 전에, 우리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의 시기도 아름답지만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장병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5공병여단 제비울교회 신영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며

0: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교 시리즈 17번째 강의 두 번째 메시지로 물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은 알더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 오늘 저는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물 떠온 하인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오늘 메시아로 깨닫게 되었더라. 영안을 열게 되었더라. 오늘 다 우리 육신의 비늘이 다 이렇게 벗겨지고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장 11절 요절 같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예요?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 여러분 표적이란 말이 본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근본적인 변화고 화학적인 변화고 일반적인 자연 질서를 위반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주기 때문에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것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나 하는 그런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엉망진창이고 정말 천국 같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답답하고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뭐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시키려고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고 오늘 여기 나온 하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는데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과 컨셉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엉터리니까 그 엉터리를 새롭게 해주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걸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첫 표적을 보니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이적,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속에 담긴 배경, 의미, 숨겨진 영적인 중요한 법칙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는 어떻게 접목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우리 성경은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차이. 그런데 실제로는 한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 400년 중간기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변질이 된 것이.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제가 한 번씩 강조했지만 크게 세 가지 그 당시의 종교적 흐름을 통하여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당연히 그 변질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건설,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과 컨셉이 발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 억눌린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걸 정리를 해줘. 첫 번째, 그 당시에 로마니 넘버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방해하는 세 가지, 몇 가지 흐름이라고요? 세 가지를. 그 400년 침묵기를 지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중산층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다가 그 율법을 자기 사유화를 시켜가지고 그 율법에다가 멍에를 얹어놓고 율법에다가 법칙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율법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한 도구가 된 것이.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니까 그 마음의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남들 보면 자기는 의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마음이, 남 비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뭐가 좋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맞다 이래가지고 맨날 남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면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붕을 난다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율법을 사유화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런 바리새파적인 흐름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흐름은 사두개파였어요. 아까 이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이었고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사독이라고 그 유명한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받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최상류층이었어요. 바리새파가 중산층이었다면 최상류층. 이들은 아주 그냥 귀족층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위치, 잘 나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현실의 축복이 있으니까 현실의

그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타협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성경의 초월성과 영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부활도 안 믿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도다라고 비판한 대상이 뭐냐면 사두개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타겟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이 에센의파였어요. 이 에센의파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다 이래, 이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눈을 열어가지고, 아, 주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오염되고 타락한 것들과 함께 우리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나갔어요. 굽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는 것 기다리는 것 자체는 귀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 부정, 자, 우리는 지금 밥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위험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일상생활을 거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SNF파, 그래갖고 이제 아주 강력한 금욕주의자들이 돼갖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영향을 약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왜 금식도 안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라. 정말로 기쁨과 정말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희락이 있기는 그냥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 잘못된 개념을 고쳐줄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뭐냐면 잔치집인 거예요. 잔치집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것이 잔치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첫 표적을, 그 이면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보다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그 기적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기적에 담긴 표적, 의미,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건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시키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은 다시요, 뭘 순종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런데 오늘 순종할 때 오늘 대상으로 나온 분이, 사람들이 뭐냐? 연회장은, 이 잔치의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 모든 걸 다 몰랐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 떠온 하인들이 알게 된 배경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란,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요? 여섯 개가 있었어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유대인들은 들어갈 때에, 그 집에 입장할 때에 그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요 환경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먼지가 풀썩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러우니까, 손발이 더러워지니까 그 손발을 깨끗이, 손을 깨끗이 정결하게 닦는 그 물통이에요. 그 여섯인데 물통 하나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이 100리터면 이거 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또 이 광야 그 해양성 그 이스라엘 그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날씨인데 물이 잘 없어요. 물이 귀한 곳인데 그게 100리터씩 큰 항아리 6개를 채우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맞아야죠. 아니, 정결 예식 행하기 전에, 잔치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인데 시작되기 전에 거기 가득 채우라면 그 이해가 가지만 이미 다 입장 완료인데 그 다음에
물을 떠서 갖다

수입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맹물이 변해가지고 그 포도주가 안 되고 맹물 갖다 주면 뺨이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익숙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화를 캐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자훈련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면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두 주가 가고 한 달이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도전 받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한 달이 가도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뭘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literally grammatically historically salvation history 구원사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Know about God가 아니라 knowing God예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을 안 하니까 기만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잘못된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의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선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피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점점 더 좋은 걸 나중에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순종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는가?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에 하나 뭔가 조건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더 둔다면 우리의 순종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이 계단이 결정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순종을 얘기할 때 오늘 하인들이 이걸 순종했는데 원래 원어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인 그러면 좋은 그랬을 때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둘로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꼼짝 못하는 살아 숨쉬는 짐승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랬을 때 서신서에서는 다 둘로스라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인들은 어떤 하인들인가 보니까 원문이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그래가지고 이 하인들이 뭐냐면 정직의 집사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니까 품앗이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순종하는가?

오늘 제가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고 말씀을 순종을 얘기하면 일반 교인들뿐만 아니라 뭐 좀 성숙한 분들도 약간의 프레셔를 느껴요. 그런데 주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나도 좋은 최선, 너무나도 귀한 것을 남겨두시고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슨 앵벌이가 아니에요. 무슨 자식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뭘 준비하시는가? 오늘 2장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영광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예요? 그를 믿으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엇박을 당한다든지 급박을 당한다든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무슨 내가 막 그냥 힘들어 이게 아니고 더 높은 수준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상당히 자발적으로 이 순종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광, 찐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나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너무나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청춘의 그 시대가 인생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청춘과 젊음은 흥미와 보람과 모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깨닫게 되면 청춘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볼 때 풍요롭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오늘 이 첫 표적의 의미는 1장 14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잘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갖고 오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맛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게 되니까 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주님을 다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다 알아간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린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만 달려있다면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의 깊이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눈이 열려가지고 그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란한 영광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방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결심이라면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좌우되겠지만 그 다음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변함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지속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피의 복을 믿는 속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요동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요동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릴 때에 고난과 평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에 접목이 되어 있으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 한 무슨 일이야? 세상에 살라가고 강남에 살라가고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접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것이 고후 4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환난 받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고통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의 무게, 영광의 찬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기도하면 물질도 주세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하면 뭐 장수도 주세요. 필요하면 우리에게 복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안 주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이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을 체험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체험하면 남들이 볼 때 저거 미쳤구나, 남들이 볼 때 저거 돌았구나,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네가 미쳤도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이 무슨 죄인의 괴수예요?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아무도 바울을 뭐라고 할 도덕적 흠을 잡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눈이 열리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심지어 예수님 보고도 사람들이 미쳤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감탄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포도전의 사건을 가지고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통하여 품격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신실함과 높은 은혜의 수준의 고봉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찬란한 영광 그 영광 내 것일세. 장례식에만 부를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양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것, 사두개적인 것, 에세네적인 것 다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물도온 하인처럼 영안의 눈이 열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통 많고 우수사리어 갓난신고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환란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면서 맹물 같은 인생이 성령의 폭발력 있는 포도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숨막히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샬롬과 평강이 숨쉬는 잔치집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묵은 맹물인 율법을 새 포도주인 복음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지옥을 만드는 세상에서 참된 순종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주의 신실한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떠운 하인처럼 제3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떠운 하인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세상의 승리하기보다도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0: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우린 지난주에 그 야훼라는 이름이 인간의 들숨과 날숨의 음역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이 제가 한 주 동안 사실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해봤어요. 이게 야훼 이겁니다. 야훼. 여러분, 야훼, 여호와 라는 말은요, 그동안 상당히 존엄하고 높고 멀고 또 거대한 존재의 이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필사할 때면 목욕제기를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경배를 하고 또 자음만 썼어요. 모음도 다 쓰지 않고 야훼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근데 최근 들어 힘을 얻고 있는 해석이 바로 이게 그러한 멀고 크고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지탱하고 채우고 살게 하고 있는 호흡, 그 호흡이 야훼다 라는 해석을 요즘 신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여러분, 호흡 인식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호흡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호흡 눈치채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야훼가 그 호흡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호흡을 인식할 때 순간 언제나 자신과 함께했던 보이지 않던 차원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초청이 된다. 이것이 많은 묵상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린 그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분을 놓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여러분, 인간이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닙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건 학벌이 아닙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건 인맥이 아닙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건 영광입니다. 인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되찾아야 할 것 역시 영광입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영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고 함께하시며 양육하시는 덮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가 형상을 가지게 되며, 또 그분의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또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목적

가장 큰 딜루전, 가장 큰 망상은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망상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30년이 지나시고도 가끔 이런 꿈을 꾸신대요. 꿈속에서 데이트하던 전여친 심재선 씨가 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재선아, 재선아 하고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막 꿈속에서 막 재선아, 재선아 찾다가 딱 깨면 그 재선이 씨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지치고 헛헛하면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실에 나와서 대화를 하거나 또 장난을 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을 줄 알았던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거실이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혼잣말로. 에이, 또 혼자네? 저도 그 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그 말엔 배경이 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울산을 떠나서 서울로 형들과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 늦게 올라오셨거든요. 형들은 고학년이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던 제가 텅 빈 거실에서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해가지고 제가 불을 켜야 된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그럼 거실이 어두워져요. 거기 앉아서 누군가 오길 그렇게 기다렸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불 꺼진 거실에서 저는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거예요. 또 혼자네. 그런데 그 순간 어쩌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경책하신, 선명하게 경책하신 걸로 손에 꼽힐 정도의 선명한 경책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네가 어찌 혼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성삼위일체 안에 네가 있지 않냐? 그 순간 그 신학자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인간이 가진 최악의 딜루전, 망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생각, 느낌이다. 그 말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저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깨어나야 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친밀함과 신뢰와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린 왜 종종 악몽에, 망상에 빠져들어 우리가 혼자이고 우리를 돕는 이가 없으며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에 홀로 걷고 있다는 느낌과 생각 가운데 있을까요? 인간이 신뢰라는 것, 친밀함이라는 것, 연결이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간의 신경계, 미주신경이라는 신경계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주신경 1단계에서 인간은 대상을 감지하고 대상을 신뢰하고 대상과 친밀하고 그 안에 하고 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엄마에게 꼭 안겼을 때 그때 느끼는 소속감, 안전하다는 느낌, 신뢰할 수 있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그게 뭐예요? 미주신경 1단계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경이 이런저런 상처나 사건들에 의해 2단계, 3단계로 과각성되고 바뀌면요, 2단계에서 우리 미주신경이 작동하고 있을 땐 계속해서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싸워라, 싸워라, 안 되면 도망쳐라, 싸워라, 네가

누군지 보여줘라. 이겨라. 지지 마라. 맛을 보여줘라. 안 될 것 같아? 도망쳐. 미중경 2단계가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글로 인식하고 친밀한 것, 신뢰와 안식의 대상에 대해 신호가 닫혀버리고 싸움과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만 과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환경이 되면 3단계로 바뀝니다. 3단계에서 뭐냐면요, 얼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 근데 이 정글에서 헤쳐낼 길도 없어. 방법은 뭡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셧다운하고 느끼지 않고 마음을 돌같이하고 잠수 타고 숨어버리고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자라온 학교는 정글이었습니다. 학년이 바뀌면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요,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수컷들의.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힘을, 나의 힘을 보여주고 비교 우위를 보여주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포식자가 될 수 있는 위치, 힘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탈탈 털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왜요? 제 안에는 미주신경 2단계예요. 도망쳐.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정말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주신경 2단계에서 싸워. 싸워. 네가 누군지 보여줘. 그럼 항상 전투태세입니다. 누가 와서 몇 마디 툭 하면 농담한 건데 신경을 긁는다고 느낍니다. 그냥 하는 말인데 야, 누가 센지 겨루자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요, 이미 미주신경 2단계면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나보다 센 놈들도 있고 도망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단계로 넘어가요. 얼어붙는 거예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저의 미주신경은 이미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정글과 과거의 전쟁터에 학습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지만 난 그분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과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아주 훌륭한 영적 선배님이시고 또 정말 인생의 귀한 멘토 같고 어떨 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이분과 관계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국제 컨퍼런스였어요. 북미권에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근데 이분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영준 앞으로 나와서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해 미리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미주신경 2단계가 난리가 났어요. 도망쳐! 도망쳐! 망신살 뻗칠 거야. 근데 도망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해낼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 용준이 할 수 있어. 복서가 링에 올라가듯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머리론 장문을 하면서 또 준비대전에서 설교를 막 만들면서 몇 마디를 하는데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도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뭐예요? 3단계예요.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다음부터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독어를 했는지 영어를 했는지 한국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려왔는데 와,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전 세계의 무대에서 보여준 게 된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있어야 할까? 왜 저분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리고 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드러내시는가? 답은 이겁니다. 드러내지 않은 건 치유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말할까요? 드러나지 않은 건 치유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과 좀 더 가까워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됐고요. 그리고 대만에 같이 사역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가는 공항에서, 대만을 향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영준 그거 알아? 나는 내가 응원하고 그 부르심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는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는 습관이 있어. 그분이 그 만행을 저지른지 까먹으신 것 같아요. 기억 못하신 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내는 습관이 있어. 우리 아내도 내가 불러냈을 때 올라와갖고 얼어붙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불러냈지. 지금은 강대상에서 챔피언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해. 근데 나는 그들이 어떠한 골짜기를 지날 것을 기대하는 거야.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언어는 아니었지만 그분은 그들이 미주신경 2단계, 3단계 가운데 묶여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치유돼야 삶의 다음 챕터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잘하기를 기대하고 불러올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하려고 불러올린 거였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불러올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국제적인 평판을 가진 분이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오디션을 보는구나, 나를. 지금 저 밑에서 마음속으로 전달력 8점, 영어 구사력 6점, 즉흥 유머 3점. 점수 매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볼까요? 저는 미주신경 2단계 갇힌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정글에 갇힌 사람이에요. 현실이 어떤지 보지 못하고 제 눈의 안경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에요. 딜루전, 과거에서 온 망상에 갇힌 사람이었던 거죠. 대만에 갔어요. 그분이 비행장에서 한 얘기는 예고편이었어요. 여지없이 다시 저를 불러내셨어요. 영준, 잠깐 나와서 요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분은 저의 오디션을 보는 심사위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주신경 2단계, 3단계에 묶여서 부르심이 멈추기를 원치 않는 응원자였어요. 그 골짜기를 함께 지나겠다. 동행을 선포하고 어깨를 맞대는 아버지였어요.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앞에 앉아있거든요. 근데 다리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영준, go for it! 앞으로 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장 가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축구, 아들이 축구공을 잡으면 막 그냥, that's my boy!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시끄럽게 안 하시지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와!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그분이 저와 함께 하는 마음인 걸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하는 내내 막 중보기도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요? 왜 나는 과거에 바쳐서 나와 함께하는 분을 나를 평가하고 나를 재단하는 분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년간 심지어 그분을 원망했을까요? 그 강단에서 전혀 다른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기 함께 있었어요. 누군가와.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응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삶의 다음 챕터로 가도록 후원하고 있었어요. 저의 미주신경은 1단계로 안정되고 그것의 신뢰와 친밀함과 쉼이 학습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로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 강단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흐를 수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저는 그분 등에 업힌 사람일 수 있었어요. 짧은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분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넘겨드리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으면서 너무 큰 소리로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이 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잘했다, 잘했다 이랬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 됐어요, 잘했어요, 영준.

0: 웰더는 몇십 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1: I'm with you. 난 너랑 함께 있어.
0: 난 널 응원해. 난 널 점수 매기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이 가는 거야.
1: 와.
0: 저는 전혀 새로운 현실을 학습했어요.
1: 여기로요.
0: 시간이 지나 세계 최대의 교회 강단에 서게 됐어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 꽉 메웠고 카메라가 수십 개가 돌아가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는 집회였어요. 그 강단에 서 있는데 그 카메라보다 거기에는 만 명이 넘는 사람보다 너무나 선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 함께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저를 휘감고 계셨어요. 미주신경 1단계 뭐예요? 거기에 플로우가 있어요. 플로우가 뭐야? 성령의 강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과 함께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무대에서 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혼자고 나는 싸워서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하고 내가 누군지 보여줄 수 없다면 나는 불합격이고 불합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도망쳐야 되고 도망칠 수도 없으면 타조처럼 굴을 파고 머리를 거기에 박고 잠수 타고 나를 마비시키고 얼어붙고 주변에 셔터를 내리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다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삶의 다음 챕터로 가는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영광의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과 인도하심과 연결될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 있으니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향해 깨어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요? 과거로부터 걸어 나오는 거예요.
2: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 발생 시 119

0: 후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객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돌보심이 있는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 3, 4.

사랑 이야기가 부른 돌보심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염려 말아라 라는 부제목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 평안을 얻는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잘 배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는 따스한 눈길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음성으로 들어본 들풀에 깃든 사랑에 이어서 좋은 친구 테너 김민석, 양준철 함께 부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이어봤습니다. 약간 주일에는 좀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선곡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Oldies but goodies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가운데 다 나누지 못했던 곡들 오늘 이삭줍기로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주중에 내 사연, 내 신청곡 아쉬운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주말과 주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는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전해드려요. 주화님께서 토닥토닥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토닥토닥 응원송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 곡을 청해 주셨어요. 제가 이 곡을 선곡할 때 같이 들으면 참 좋은 곡으로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수고와 이렇게 이어지는 이혁진의 찬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이라는 제목의 찬양도 있어요. 오늘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의석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정승한님께서 강찬 목사님의 승리자 찬양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이 곡도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강찬의 승리자, 앞서 홍의석 토닥토닥이었고요. 이혁진의 오늘 하루의 수고와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아, 마음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찬양, 그리고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응원가들 전해드렸습니다. 0491님께서 퇴근 후에 뜨개질 정리하면서 듣다가 이제 이 피곤함도 사라질지, 다니던 가게가 폐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살아온 지도 3, 4년 지났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그동안 조금만 참아달라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잘 참고 잘 견뎌냈다고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 서운함도 섭섭함도 없습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토닥토닥 잘 해오셨습니다. 신청하신 곡 두 곡 다 들어도 너무 귀한 곡들 이어서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준비하고 있을게요.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491님께는 저희가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심정 횡성더덕에 발효 흑더덕 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요풍길님 은혜로운 주일 감사 감사 고추장 장아찌 담으셨다고 사연 주셨어요. 맛있는 주일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헤세드님 희즈윌의 삶으로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맛있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함께 희주일의 삶으로 그리고 뷔페 Just for God 나영환의 찬양도 준비했어요.

나영환의 뷔페 저스트 포가 주님을 위한 식탁 함께 보셨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히즈 윌 삶으로 였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칼빈 길모어의 인 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전해드립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시와 그림의 항해자 워십 버전과 앞서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신캠프 2부 워십 앤 프레이즈 이 두 곡은 신청곡이었어요. 새벽별님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듣는 CCN캠프 요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제 삶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늘의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봅니다. 청하신 곡이었고요. 또 이어 들으신 곡 시와 그림의 항해자 오늘은 워십 버전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6512님께서 어쩜 나오는 찬양마다 감미로운지요. 오슬로에 있는 딸아이의 마지막 논문이 막힘없이 진행되기를, 일본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의 도전도 순항하기를 기도하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자, 7493님의 신청곡도 역시 오늘 2부 워십 앤 프레이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요 잠잠 이 시간 함께함이 감사입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써주셨는데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죠. 그리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써주셨는데 피아 워십의 찬양도 함께 보시죠.

마커스 워십, 정확하게는 마커스 커뮤니티,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그리고 이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 워십이었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제이 워십 한재호의 꽃들도였는데요. 저희 CBS 조이포유 또 CCM 프로그램 통합 누적 선곡으로 가장 많이 선곡이 된, 그만큼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적 선곡 1위에 기록이 된 제이 워십의 꽃들도였습니다. 역시 누적 선곡으로 조금 전 들으신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2위에 올라 있어요. 3위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이 곡은 일반 가요 프로그램에서 선곡이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라 머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가 3위에 올라 있어요. 이 곡 함께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오직 예수 뿐이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워십곡으로는 순위 올랐고, 한 곡 더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을 노래한 찬양이 누적 선곡 330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렇게 두 곡도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듣습니다. 예라 머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많은 물소리 워십의 주 이름 찬양, 그리고 남미 워십에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팀록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은 찬양곡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아가파오 워십에서 골랐어요.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주님 앞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사랑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1: CBS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분홍색, 보라색, 흰색 화단의 고운 빛깔로 피어난 봉숭아 꽃을 보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합니다. 바구니 가득 봉숭아 꽃과 이파리를 따고 절구에 빻아서 손톱에 물들이던 기억 새록새록한데요. 꽃물에서 나던 향기도 생생하고요. 밤새 물이 잘 들었을까 아침에 풀어보면서 손가락 끝이 아리던 그런 느낌도 떠오릅니다. 향기로 빛깔로 또 잊을 수 없는 느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름. 올해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꽃처럼 환하고 향기로운 일상이 찬바람 부는 계절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새끼손가락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셨는데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중학생 때였나? 첫눈 올 때까지 잘 버티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손톱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랬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어쩌면 봉숭아물을 들이셨을 수도 있고요. 첫 곡으로 여름이 짙어가는 소리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애인이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라는 곡 이정림이 부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올 봄에 새로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요. 좋더라고요. 좋은 건 또 당양로 가족들과 나눠야죠 하신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그럼요. 좋은 건 당양로 가족과 나눠야죠. 불안, 권성은 강인선이 부릅니다.

불안 청지기 앨범에서 권성은 강인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진이 부른 날 사랑하는 주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추롬의 목소리로 방금 들었어요. 이병희님께서 지난 예배 때 부른 찬양대 찬양이 왜 슬퍼하느냐였는데 예배 전에 연습하면서 울컥해서 자꾸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참느라고 혼났어요. 가사가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왜 슬퍼하느냐 임청화가 부릅니다.

소프라노 임청화의 목소리로 왜 슬퍼하느냐, 그리고 김관호가 부른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가 539장이었습니다. 고샘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비어가고 있는 미국의 교회당, 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무슬림,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직접 또 그곳에서 보시니까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First Call 앨범에서 고샘맘님과 같이 듣고 싶고요. 그 전에 천관웅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미랄.

People Need the Roa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First Call 앨범에서 들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미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열심을 낼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최정원님 맞죠? 너무 반갑습니다. 7494번님 시간 옮긴 거 이제 아셨구나. 네, 자주 뵈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우리 자주 뵈요. 그리고 연두마음님께서 방송을 너무 몰입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셨는데, 몰입하는 거 좋죠. 찬양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다 또 따라도 부르시고요. 그런 몰입 너무 좋습니다.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해드리고요.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둘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절기상 소소도 지나고 초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유례 없는 폭염과 기후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창조주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신 대로 욕심을 거두고 생명을 사랑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순간에도 단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이 여름 동안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시며 완전하게 치유하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들을 보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 때 어린 생명들이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드리밍 버터플라이 앨범에서 들었고요. 청년의 기도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정다윗 외 사역자들

이 부른 곡 함께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박진희가 부릅니다. 팔복.

박진희가 부른 팔복에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최인혁, 유선식이 함께 부른 곡이었어요. 김숙희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곡은 오늘 조수진이 부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조찬미가 불렀고요. 조수진이 부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전에 함께했습니다. 2144번 쓰시는데 거제도 매미성 노가리 총각입니다. 본인 소개해 주셨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돌로 쌓아 막은 것이 지금은 관광지가 된 곳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관광객이 없을까 봐 상가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신청하셨어요. 네, 비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일하시는 분들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그곳의 문화와 자연을 감사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윤원 사랑한다 아들아.

신윤원 사랑한다 아들아 들으셨고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지선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충만.

지선이 부른 충만에 이어서 홀리원 앨범에서 다음 기원안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주님의 시선 예라머십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평안하고 쉼이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1967년에 편찬된 개편 찬송가에 참 사랑하오리다 라는 제목으로 처음 실렸던 우리나라 찬송가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정용철 목사가 1966년에 작사했고 연세대 음대 곽상수 교수가 1967년에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에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헌신과 봉사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I know you can make it. I know you can.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글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3일 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자칫 감정의 소용돌이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육체의 건강도 지혜롭게 지켜가게 하소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갈등의 고를 메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감정의 다툼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약함을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은근한 시기와 질투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수시로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게 하소서. 한 주간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쿠스틱 머신이 전합니다. 조수아가 부르는 주 음성 외에는 프롬 갓의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드립니다.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25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25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25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무 자전거가 부르는 주님의 기도, 트리니티 싱어즈가 전하는 찬송가 403장 영원하신 주님의, 이어서 박지은 그룹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헌 목사입니다.
1: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도 이런저런 일들로 약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칠까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남을 나보다 낮게 만들려고 예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나를 증명하라고 애씁니다. 하지만 주님 마음을 품은 자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존재 자체를 높여주며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며 낮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의 헬라어는 케노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100%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100%에서 0%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100%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이러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겸손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랑거리, 나보다 잘하는 것, 우월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이타적이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증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은 적어도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연합을 이룹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연합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같은 사랑으로 같이하면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면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부인하면 연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시끄러운 것은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이 옳고 너는 나쁘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면할 때도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도 사랑으로 해야지 우월감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또한 나를 대고 내 존재를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를 낮출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겸손의 역할은 타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타인을 도우려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0: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그 타인의 삶에 자신을 낮추며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도 그를 존중하고 높이면서 다가갈 때 받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한다고 하는데 기분이 상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분명히 나를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이 내게 속상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도움은 없었나요? 그래서 겸손하게 뭐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도울 때도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높이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겸손하지 않으면 타인을 도와도 그건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이번 한 주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십시오. 둘째는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남들이 피하는 일을 먼저 숨기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환 목사였습니다. 하품의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소리엘이 부르는 내가 주인 삼은, 예수전도단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들으면서 7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장로교 26개 교단이 연합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어제 인천 청운교회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주제로 제18회 한국장로교회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목회와 선교, 신학과 복지,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헌신한 인사들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수여하며 섬김과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자녀 42가정에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하며 저출생 극복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교회는 어제 주일 예배에서 자녀 5명 이상을 둔 42가정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모두 3,33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내년부터 감사패 수여 대상을 자녀 4명 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가 최근 출산 양육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회형 합계 출산율이 1.86명, 평균 희망 자녀 수는 2.32명으로 실제 출산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최근 서울 은평구 아동푸른센터에 작은 도서관 101호를 개관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2013년부터 롯데홈쇼핑과 협력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에 친환경 독서, 학습 공간을 조성하며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101호 개관을 시작으로 보호아동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한세종 서기 장관은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이 이곳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식회사 예람과 함께 충청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김치 나눔 사업을 펼쳤습니다. 최근 대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두 기관은 충청지역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시설에 총 600만 원 상당의 김치 85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0: 그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교적 삶을 사는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선교적 삶을 위한 한 핵심적인 자원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톰 라이트 박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의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두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도입부에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절부터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반복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반복할 때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톰 라이트 박사의 해석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계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조금이라도 종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걸 다 인식하거든요.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 나옵니다. 선교적 삶으로 예수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정말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만은 톰 라이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겠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즉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가. 그는, 즉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후에 삶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 이미 지지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창조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성령은 오순절날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순절까지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이게 한 의견이고 다른 의견은 오순절날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본문의 핵심은 안식을 첫날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그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그 자원으로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뉴 카비넌트. 우리가 흔히 신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신자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구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세운 구 언약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구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

막판에 기록하셨잖아요. 구약을 보아도 할 수 있고 고린도서 3장 3절도 그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It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다른 특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다 성령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그 예언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등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그 특징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 새 언약을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신약 새 언약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콜론이 있는데 새 언약은 이런 뜻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새 언약을 한마디로 영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영이란 단어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 세 번째,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오늘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핵심적인 자원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의 자원인데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분야는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은 서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둘이 분리돼서 나타나면, 즉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삶의 태도, 가치, 성품의 변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말은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빌드업,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인데요, 그 외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게 되면 교회의 유익을 끼치도록 되어 있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의 교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면 똑같은 걸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하죠. 5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어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25절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이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들이 다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시제가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행동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형은 시간적으로 현재고 행동의 종류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가 아주 잘 말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나눴어요.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도 오늘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미의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의 영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신약성경에 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큰 다섯 번째.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되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터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배워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터사역에 대한 책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냐면 우리나라 말 제목이 일터사역이라는 책이고요. 오스 힐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 책. 오스 힐만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의 증인이 갖춰야 할 자질 네 가지로 드는데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직장인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책 4장에서. 그러면서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자질,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 사역의 핵심은 탁월함이라니까요.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탁월한 업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탁월한 업무 능력. 두 번째 자질, 순전한 인격, 인품, 정직성, integrity,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사랑과 섬김, 이건 자세를 말하겠죠. 그 인품에서 나온.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핵심적인 방법이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들어요. 네 번째,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언급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그걸 잘 표현했더라. 표적과 기사.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자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70쪽 71쪽에서요. 일터의 증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초대교회는 지식이나 윤리, 봉사만으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창조의 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데 모든 성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자원으로서 성령이 필수적인 자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힘냈는데 자라나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자라나길 바라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면서 오늘은 전체적인 그 그림,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갈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포도나무 지체들이 잘 무장되고 자라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에 더 놀랍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

0: 안아주세요.
1: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꼼짝 달싹도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떤 출구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노아의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홍수, 40일 밤낮으로 이 지구에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괜찮았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달째 사방이 꽉 막힌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말죠.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얼마큼 바빴느냐?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총 8명이거든요. 그들은 방주에 있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방주 안에는 동물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고 습성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이 동물들에게 모든 걸 맞춰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그 많은 대소변을 처리할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안에 냄새는 진동할 것이고 또 먹이는 계속 줘야 돼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피곤에 지쳐 골아떨어졌다가 눈을 뜨면 정신없이 하루의 일상이 또 반복돼요. 창조 과학자 가운데 존 우드 모라페 박사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8천 종류의 한 1만 6천 마리의 동물이 실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양의 동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 그들은 위로받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 한 8, 9개월쯤 됐을 때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창문을 열어봐요. 근데 이미 물이 막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저기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까마귀가 날아가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널려있는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노아가 이때부터 비둘기를 세 번 날려보내게 되죠. 첫 번째 비둘기는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지친 날개를 늘어뜨린 채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노아는 아직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저 멀리서 파닥이는 날개짓 소리와 함께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 잎에는 어디서 방금 딴 듯한 아주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에선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새로운 삶의 터전,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가족은 밤낮으로 정말 동물들과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도 잠수함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병이 있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에 근무를 하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 앓는데요. 노아도 방주문이 열릴 때까지 1년 10일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1년이 넘는 시간에 그는 그 방주 안에서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걸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한가롭게 이놈의 홍수는 언제 끝나지? 우리가 이제 홍수 끝나서 밖에 나가면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이런 허상을 생각하거나 상상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할 여력이 없이 그는 너무나 바빴어요. 이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 곧바로 또 물을 줘야 되고 또 저기 가서 그 배설물을 쳐야 되고 또 그렇게 너무 지쳐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말 그대로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순간순간 매일같이 생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공허함이 생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이 때때로 삶이 꽉 막혔을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상상하고 한탄하느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저절로 역전되거나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노아처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집중해야 할 것,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막힌 길을 여는 것이다. 내가 그 바쁜 일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하루의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생각 갖거나 품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시각적

시점이라고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장 집중해야 될 일거리나 목표 하나를 줘서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슬럼프나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이 효과를 시각적 초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나 좌절하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체념하고 있는데 이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각적 초점에 갓 태어나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게 엄마로서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이 엄마가 몰입하게 함으로 자신이 당한 슬픔을 이겨나가게 하는 일, 이게 시각적 초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슬럼프나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는 힘이 되고 길이 되더라. 스위스의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크사비에 로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태평양의 한 무인도 섬에서 내가 홀로 300일을 견뎌보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단 두 개, 풀이나 나무를 벨 수 있는 긴 칼 하나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맥가이버 칼, 달랑 이 두 개를 주고 무인도에서 300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인도에 딱 배에서 내리고 나서 배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세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300일을 버티지?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이 섬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00일을 살아요? 근데 결국 그는 300일을 견뎌내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매일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서 열매를 따서 당장 또는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하고 바다에 나가서 먹거리를 구하든지 온통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두 번째, 그 젖은 나뭇가지를 마찰시켜서 처음에 어떻게 어렵게 불씨를 하나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매일 꺼뜨리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코코넛 잎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이 되게 하고 눈비를 피하는데 이게 임시로 만든 거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모에 금방 또 낡아버리고 하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면 또 새로운 코코넛 잎을 가져다가 이 지붕을 보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먹는 거, 불씨 안 꺼뜨리는 거, 지붕 고치는 거. 이걸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니까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매일같이 매달리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0일이 지나 그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막할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의 열쇠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뚝 떨어뜨리는 그런 걸 자꾸 상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쇠를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속에 기적의 열쇠를 숨겨두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적을 벗어나 보물찾기처럼 기적의 열쇠를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일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상에서 답을 주시고 일상의 기적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안방마님의 유혹을 거절한 괘씸죄로 그는 다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운명이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미쳐버릴 상황을 잘 버텨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그 힌트가 창세기 40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파라오의 신하 중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이 감옥에 오게 돼요. 이때 감옥 측에서 워낙 거물들 정치범 두 명이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이 두 고위 관리를 시중들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위 관리 두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뜨고 잠들 때까지 그 관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묵묵히 돕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이게 내가 할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오늘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정치범들이 어느 날 석방이 되고 석방된 뒤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 옛날 그 감옥에서 너무 성실했던 요셉을 기억해서 그를 꺼내주기도 하고 훗날 요셉이 총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막막함 속에서 그 현실을 뚫어내는 기적의 길은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맡겨진 오늘 이 하루의 작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지긋지긋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애들한테 밥해 먹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나한테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내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 날 만큼 싫은 일상을 여러분이 그래도 묵묵히 감당할 때 여러분이 버텨낸 그 일상이 사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적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캐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탄만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것에 집중합시다. 그게 막막한 사람들이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2014년 시리아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에 소속된 피지 군인 45명이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됩니다. 자, 이 45명의 군인들이 언제 참수될지 모르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받아요. 군인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0: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기에 갇혀진 그 깊은 감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때 45명의 군인이 뭘 결심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 환경에서 자기들이 뭐 예배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던 그들에게 그들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떻게 하냐면 45명이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바닥에 함께 눕는 거예요. 그리고 45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옆에 사람의 손을 꽉 쥐어서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옆 사람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45명이 릴레이 침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결국 납치된 지 14일 만에 45명의 군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석방이 됩니다. 무사히 고국으로 생환한 이 대원들이 전 세계 매스컴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우리의 빈 인생에 더 큰 선물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합시다.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던 그날처럼 여러분의 막힌 문도 반드시 열릴지어다. 지난 상반기가 어땠든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쳤던 영적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한 제자들은 즉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유턴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결단이 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유대 광야의 밤은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밝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간이었고 혹여나 강도를 만나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두 제자는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걸어 내려오느라 몸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유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는 그 즉시 다시 사명의 길로 유턴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에 성경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낮에는 구걸하는 자신의 치부를 가려주는 가림막이었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내 목숨줄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밤이나 추위나 도적대 같은 위험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런 즉각적인 삶의 유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그냥 눈물 콧물 짜내면서 울고 아 우니까 시원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2: CBS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시 당신 곁에 CBS 라디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

13일 월요일 아침, 네, 폭염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리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멘트를 거의 하지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CM과 찬송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곡들로만 채울 테니까 또 게시판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선호투표제. 어제 열린 심야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전당대회 룰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날로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개파 갈등 그 내면을 월요일 코너 정치 맛집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장동혜 대표 어제는 부산 집회에 참석해서 재선거 구호를 외쳤고요.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원만이 아닌 국민정당을 강조하면서 장동혁 대표와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투톱의 미묘한 엇박자.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입장을 가진 분을 오늘 인터뷰해봅니다.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 인터뷰가 잠시 후 1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네, 선호 투표제 또 다시 불발.
3: 선호 투표제 전대 룰을 만드는 전준위에서는 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을 해야 될 최고위원회가 계속 결정을 못 내고 있죠.
5: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최고위 열렸었는데 결국 결론 내리지 못했고요. 원래 지난 금요일에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결론을 못 냈었거든요. 예. 주말 사이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도 결국 결론을 못 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친청계 최고위원 4명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된 건데, 선호투표제 뭐 설명한 적이 있지만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후보까지 이제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잖아요. 예. 현재 이 구도상 정청래 대표에게 불리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친청계는 당원 당규를 이렇게 급하게 바꾸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룰을 선거 직전에 바꾸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반대 측은 이미 전준위에서 의결된 상황인데 이제와 문제 삼는 거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후보 등록이 16일부터예요. 그래서 예. 이 후보 등록이 밀리는 거 아니냐 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강준현 수석 대변인 대답은 일정상 수요일, 그러니까 15일에 최고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는 끝내면 된다는 전체 로드맵을 갖고 있다. 전체 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하긴 했어요. 근데 7명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친청계이기 때문에 친청계 최고위원 일부가 입장 변경하지 않게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만약에 선호 투표제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결된다면 그냥 결선 투표.
5: 네, 맞습니다.
3: 만약 과반 후보가 없으면 선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5: 네,
3: 투표를.
5: 맞습니다. 기존대로요. 네.
3: 예. 어제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서 정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5: 네, 어제 자리는 그러니까 원래 박승원 광명시장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추대하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 그러니까 KDLC라고 하는데 이 행사였는데 예.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이제 정견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첫 합동 토론의 모습이 됐어요. 전당대회 좀 전초전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제 뜨거웠었거든요.
3: 아, 예.
5: 어제 후보들의 발언 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6: 저는 지난 3년여에 대통령님과 맞춰온 호흡과 함께 교감해온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7: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마침내 한미 FTA가 통과됐지만 국회 비전에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기 모순을 범했습니다.
8: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리면 맞겠지만 2대1로 3대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0: 담당 강의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 네, 어제 저 행사 자리는 민주당 중앙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에 예. 이 당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는 표심 잡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거죠. 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정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 전 총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하는 것을 보니 KDLC가 뭐 세긴 센 것 같다 이렇게 먼저 견제하는 발언을 예. 했고요. 그리고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다. 그러니까 자신은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지방선거 패배를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정청래 지도부 시절에 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지방선거도 이제 패배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을 했고요. 송영길 의원도 집권 여당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글로벌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이제 직접 뭐 누구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이제 과거 정치 이력을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김 전 총리가 2002년 당시 대선 당시 이제 정몽준 후보 도왔던 그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본인은 2016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을 때도 탈당하지 않고 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다녔다. 과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느냐 이런 걸 되물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책임 논쟁에서 비껴서 있는 고민정 의원은 이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30대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 의장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면서 어제 뭐 송영길 후보, 뭐 김민석 후보, 정청래 전 대표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될 대한민국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주축이다. 이게 진짜 맞는지 고민해야 된다. 당대표 후보 세 분 모두 386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정청래 전 대표 향해서 좀 세게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저 영상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지만 행사가 정말 뜨거웠어요. 지지자들 간에 막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뭐 한쪽에서는 정청래 외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정청래 사퇴해라 꺼져라 뭐 이런 격한 발언이 오가기도 했고 예. 이후에는 좀 몸싸움도 있었는데 향후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준 단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그만큼 지지자들끼리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연호하기도 하고 상대 후보는 심한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호투표제를 하냐 마냐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도 많은데 지금 이 선호투표제를 두고 며칠째 옥신각신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당원당규에 적혀 있는 게 결선투표 예. 등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그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다. 직접 예. 당일날 따로 날을 잡아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의 방식이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었고 다른 거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가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당규에다가 선호투표라는 말을 넣자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원하고 뭐 충돌한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위적으로 새로 넣어야 된다라고 이미 한명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넣을 수 없다라고 버튕겨버리면은 이제 안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2: 일단 최고위원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3: 최고위원회 통과가 안 되는 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보통은 결선 투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이제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예. 그거를 이제 별도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은 거기에다가 또 넣어야 되고 그럼 그거를 반대하고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결국은 선호 투표제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2: 지금 최고위원회 앞서 얘기한 대로 친청계가 4명으로 과반이 넘죠.
3: 그래서 이제 사실 이현주 의원이 사퇴한 게 약간 나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현주 의원이 친명계 쪽에였는데 사퇴를 먼저 책임 이제 지방선거 성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를 하고 예. 그러면서 친청계가 한 명 더 임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청년 최고위원을 놓고도 지금 갈등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최고위원이 5명을 뽑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은 지명지 청년 최고위원이란 거를 딱히 두진 않았지만은 한 명씩 이제 지명하는 방식으로 당대표가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 때 박성민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 때 이동학 이런 식으로 청년의

0: 배려하는 건데 이번에는 따로 몫을 둔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렇게 될 경우에는 5명이 그냥 최고위원, 청년 최고를 제외한 일반 최고위원은 5명 중에 4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출마자들이 한 10몇 명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청년 최고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분들도 너무 경쟁이 빡세지는데
1: 청년 최고위원 만들면 예.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0: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청년 최고위원도 친명 쪽에서도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
1: 예.
0: 뭐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뭐 원래 룰 가지고 뭐 신경전은 많이 벌이는데 이게 큰 대세, 대의 이런 거보다는 너무 이익에 지금 집착해서 하는 거 아닌가 뭐 그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보통 예. 전대를 가지고 많이 싸우긴 하는데 사실 선호 투표제가 뭐 당락이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갈등이 좀 심한 편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내 후보가 다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후보의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최악의 자기 정치는 탈당해서 다른 후보를 돕는 거다. 이게 2002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0: 일단 그 정청래 후보가 후보 정견 발표인지 모르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모르고 왔겠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지금 정청래 후보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황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수요일쯤 하지 않을까? 뭐 이제 16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1: 예.
0: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이제 보는 시각에는 약간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롭질 않다 사실은 뭐 배신자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1: 예.
0: 그래서 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후단협 사태를 이제 뽑지 말아야 될 걸로 이유로 볼지 말지는 뭐 다들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1: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 부분 이제 정치 맛집에서 또 여러 의견들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우리 당의 얼씬도 말라.
1: 여기서 우리 당은 어디입니까?
2: 국민의힘입니다.
1: 그럼 네. 이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2: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동훈 예. 의원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우리 당이 얼씬도 하지 말아줘 강하게 말을 했는데
1: 그러니까 얼씬도 말라는 건 한동훈 의원이 얼씬도 말라.
2: 네, 맞습니다.
1: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2: 네, 그러면서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그 계엄 당시 상황을 둘러싼 법정 공방 때문인데요.
1: 예.
2: 안 의원이 이제 최근에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이제 대구시장이죠. 그 재판에서 처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건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이거 시간 순서를 뒤섞은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1시에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 왜곡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인데 요 공방 요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예.
2: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이제 복당 반대를 주장한 거예요.
1: 예.
2: 그리고 그 장 대표가 임명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그 안 의원 회견에 공감하는 SNS를 남겼는데 안철수가 장 대표를 도와 한동훈의 비열한 공작 정치로부터 당과 나라를 구할 위대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현철 외신 대변인 그러니까 최근 장 대표 가족상에 한동훈 의원이 온 것을 두고서 뭐 관용적인 정치인 이미지 포장하기 위해 온 거 아니냐 이런 SNS 남기기도 했던 예. 물이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놓고 여기다가 장 대표 측 사람으로 알려진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또 응원도 하고.
2: 네.
1: 근데 안철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해석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2: 네, 그러니까 아직 뭐 한동훈 의원이 뭐 언제 복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구체화된 상황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와서 안 된다 먼저 선제적 메시지를 낸 거고
1: 예.
2: 그것도 뭐 SNS나 이런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내 권력 구도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데 이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1: 예.
2: 제가 어제 이제 친한계 의원들 몇몇 통화를 해봤는데 당시 그 계엄 당시 상황에서 국회가 통제가 돼서 한 대표가 처음에 당사로 가자고 했지만 이후에 이제 국회 출입된다고 하니까 국회로 이제 전부 오라고 했었다. 안철수 의원도 그때 상황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안철수 의원을 보면 과거 안철수 의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예.
2: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아무래도 지금 당권 준비하고 있는 상황

0: 상황에서 TK 의원들 호감을 받을 필요 있으니까 좀 정치적 행보가 다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친한계 의원도 아니고 안철수 의원 등한도 좀 거리가 의연한 의원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 의원 입장에서는 구친윤 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게 좀 현실적인 전략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발언 수위도 그 지지층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내 강경층, 강성 지지층에 뭐 소구하려고 한다
0: 네,
1: 이런 거죠.
0: 맞습니다.
1: 예, 한동훈 의원 관련돼서는 당원 게시판 사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경찰이 다시 재수사한다,
0: 네.
1: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0: 네. 경찰이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리했던 당직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이 수사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고발 1년 8개월 만이에요.
1: 예.
0: 이 사건 이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아직 뭐 한동훈 전 대표나 가족 명의로 이제 게시글 작성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닌데 또 좀 주목되는 게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가서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지 해당 로 제명당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계 사건 다시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1: 예.
0: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단계 사건이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3일 밤 4일 새벽 그때 이제 당사로 누가 모이라고 했냐. 안철수 의원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는 맥락이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복당 절대 불가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2: 싫은 거죠.
1: 싫다. 일단 인간적으로 싫다.
2: 인간적으로 싫다. 두 번째는 이제 보수의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서로의 이제 긴장관계 뭐 이런 거를 좀 반영한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면은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뭐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부산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당권에 뭐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굳이 한동훈을 들여야 되느냐. 이 기회를 뭐 계기로 해서 좀 비토 정서를 좀 확산시키는 것 같고 뭐 지난 금요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때 이제 추경 원내대표는 11시 3분에 국회, 11시 13분에 당사, 11시 그 중간에 이제 한덕수, 윤석열 통화하고 그다음에 11시 37분에 국회, 그리고 자정 0시 6분에 당사 이렇게 바꿨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앞단에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윤석열 한덕수 통화한 다음에 국회나 당사로 계속 변경한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저기 그때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들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1: 이때 당사로
2: 예, 당사로 오라고 한 거는 맞죠. 그때 이제 막혀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싸울 일인가 참 신기하다. 예.
1: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단 안철수 의원이 추경 의원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혐의죠. 재판에서 사실 의원들의 표결을 추경 의원이 막을 방해하려고. 의총을 당사로 소집해서 막으려고 한 건 아니다. 사실 당사로 오라고 한 건 한동훈이 먼저였다. 뭐 이런 맥락에서 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리면 들리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의원이 마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것처럼 보여서 한동훈 의원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좀 말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국회로 가려고 했는데 국회가 봉쇄됐다고 하니까 당사로 간 거고. 근데 그대 말씀드렸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랑 7분, 윤석열 대통령이랑 1분 통화한 다음에 그 직후에 다시 국회로 바꿨다가 다시 당사로 바꾸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
1: 예.
2: 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막 이게 전당대회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지금 보안수사권 논란 가지고도 되게 장용기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1: 예.
2: 좀 민심이 안 좋거든요. 이럴 때 탁 치고 나와야 되는데 역시 국힘이다.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1: 예.
2: 지지율이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6월 둘째 주에 29% 국민의힘 지지율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주 연속 하락세예요.
1: 예.
2: 27, 26, 24. 그래서 지난 7일에서 9일 유권자 1,2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한 거 보면은 24일에서 3주 연속 내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1: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2: 뭐 다른 여론조사 다 마찬가지고 다 지금 하락세예요.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그리고 뭐 이 내부에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게 자기들끼리 지금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데 일심이니까 단결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다.
1: 그러네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정략적으로만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시.

0: 기잖아요. 내분도 있는 데다 또 보안사건 폐지를 두고 여론도 많이 안 좋고 그러면 이런 걸 이슈화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때 계엄 해제 때 당사로 오라는 건 사실은 한동훈이었다. 복당 반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이제 계속 뭐 당내에서 뭔가 책임 있게 뭔가를 해결하고 이러어야 되는데 계속 당 밖으로 가가지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피켓이나 들고 다니고
0: 부정선거 얘기 계속하고 있죠.
1: 예, 그런 예. 얘기하고 있고 뭐 서로 다 싸우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또 뭐 이준석 그 범보수인 이준석이랑 또 이준석 대표랑 또 싸우고 있고 그래서 예. 이들은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얘들은.
0: 그러게요. 사실 컨트롤타워가 만약 있다면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일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가 자꾸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왜 날 공격하냐. 친한계나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내분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복당하면 안 된다. 물론 일단 이 논리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 친한계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굳이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막 몰아붙여야 되나 그 네. 생각 들어요. 크게 보면은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날이 서 있다. 친한계들이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좀 캄다운 했으면 좋겠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정의한 자작극의 진실은?
0: 정의한 후보. 네.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였는데 음료수 테러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죠?
2: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좀 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주진우 의원이 공세 전면에 나섰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 의원은 경찰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선거 기간에 이미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자백을 받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정 전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 7천여 표를 얻은 만큼 만약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제 결과도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경찰 지휘국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개혁신당은 정의한 후보가 경찰 조사 받은 거지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경찰이 당에 공식적으로 알린 적도 없고 정 전 후보도 당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이제 SNS에 국민의힘 일각이 정 전 후보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앞서 정의하는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한 후보에게 접근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모 후보 캠프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면 끝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개입 가능성을 오히려 제기를 한 거죠. 예. 이에 주 의원은 이제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주로 상주했는데 어떻게 경찰 조사 과정을 몰랐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한 의원은 이제 10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경찰 개혁신당 양측 모두 이제 책임을 물었고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이유는 아마 또 다른 정치적 이유일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정의한 그 후보 자작극 논란을 두고도 지금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약간 앞서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나를 잊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라고 여야가 서로 이제 관심이 저쪽으로 갈만하면 또 이쪽으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 정의한 후보가 자작극이다. 음료수 테러가 이걸 경찰에 자백한 게 선거 전이기 때문에
2: 네, 5월 중순 요때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러면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으면 보수표가 더 통합이 됐을 텐데 그래서 박형준 당시 후보에게 유리했을 텐데 지금 이 논리인 거죠.
2: 사실 차이는 4만 표 이상 차이가 나긴 했는데 예. 뭐 그때 이제 뭐 단일화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또 전체적인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 거죠.
0: 예, 표 차이는 사실은 전재수 후보랑 4만 8천여 표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정의한 후보는 2만 7천여 표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영향력이 뭐 없긴 한데.
2: 네, 맞습니다. 네. 예.
0: 알겠습니다. 선거란 게 또 어떨지 모른다. 그래서 혹시 뭐 배우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일단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예. 국민의힘 배우설 뭐 확인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연락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0: 요 문제는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고 그 지방선거 직후에 그런데 이게 다시 점화가 된 거는 지난 10일에 한동훈 의원이 먼저 페이스북에다 이거 글을 쓰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신당이 먼저 알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진우 의원 참전하고 여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참전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왜 자기 당도 아닌데 물론 항상 이제 보수 정당의 몸을 담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단계 게시판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그게 경찰이 수사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장동혁 대표도 범죄 행위로 제명한 거다 막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하니까 이거를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거를 한동훈 의원이 갑자기 꺼내든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주진우 의원은 박형준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무능해서 패배를 한 거 아니냐. 물론 뭐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외부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본인의 책임을 좀 벗어 던지면서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1: 예.
0: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몰랐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죠. 우리가 조작할 줄 그런 자작극 테러를 할 줄 어떻게 알았어.
1: 예.
0: 라고 하면서 더 공세적으로 저쪽에서 지금 이거를 공작을 벌였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국힘에서 자작극 테러를 좀 사주했다라고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1: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죠.
0: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면은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준석 의원은.
1: 예.
0: 그래서 이게 좀 자기들끼리 이제 갈 곳 없는 끝장 싸움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이 정의한 후보가 받은 게 2만 7천 표 정도 되거든요.
1: 예.
0: 정확한 2만 7,418 표예요. 그런데 전재수 박형준 두 사람의 표 차이가 4만 표가 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설령 가정에서 정의한 표가 100% 박형준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선거 물론 저는 뭐 이게 경찰이 언제 알았느냐 그리고 개혁신당이 알았느냐는 밝혀져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1: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이제 자백을 했어요. 내가 음료수 테러 자작극했다 선거 전에. 근데 만약 경찰이 이걸 밝혔으면 당연히 정의한 후보의 갈표는 없었겠죠. 물론 법적으로 뭐 그때 뭐 구속이 된다든지 또는 뭐 1심 결과가 나올리는 그 시간상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걸 밝혀야 맞을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자백은 있지만 수사가 종료되거나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게 맞을지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에 문제제기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 예.
0: 알았잖아. 그럼 판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 라는데 경찰의 고민은 이게 100% 지금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
1: 예.
0: 이거를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사가 100% 마무리된 게 아닌데
1: 사실 좀 더 이제 증거를 찾는 수사가 또 필요했죠. 만약 한다면.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공표를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경찰한테 쏟아질 뭐 비난 뭐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일단은 좀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전재수 후보한테 두는 게 유리해서 경찰이 판단해서 뒀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1: 예.
0: 근데 국힘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 그러면 예. 만약에 그때 수사가 들어갔으면 개혁신당은 당연히 반발했을 것이고 일단 뭐 자작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발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안 들어가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도움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지금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은 법적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쉽게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의안의 자작극도 있지만은 이 부산 선거 자체가 사실상 그 집안에 외주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시 비례 1번이 그 아버지 병원이 있잖아요. 유명한 온이라는
1: 예.
0: 그 병원 그룹의 간호부장이 됐고 여기가 그냥 다 그 선거 운동부터 해가지고 공천까지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개혁신당이 이게 정의안이 자작극 테러를 할 줄은 몰랐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예 턴키 방식으로 다 줘버리는 게 맞느냐 이게 공당이 할 거냐
1: 예.
0: 이런 문제 제기는 좀 하고 내부에서 사실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준석 사당이 돼버렸다. 당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혁신당도 좀 심각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개혁신당 입장은 잠시 후 정치 맛집에 이기인 사무총장이 또 나오니까 또 이번 일에 대해서 이기인 사무총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흠 기자, 김준일 평론가.

0: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오늘 1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한 이후 국민의힘이 당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되느냐, 여러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내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전에 선거 중에 전화로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
5: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시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실 때는 뭐 좀 또 가지고 오실 걸로.
5: 뭐 커피 한 잔 주셔가지고 스튜디오 안에는 아, 네. 예, 커피 한 잔 가져왔습니다.
0: 일부에서 이제 빵을 좀 가지고 다른 방송에 빵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던데. 아니,
5: 빵을 미리 예, 준비를 해놓기도 하셨고 예. 제가 또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 예.
0: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진숙 의원님이 사실은 대전 MC 사장 또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실 때 이 빵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네. 선거 때는 또 그거를 잘 장점으로도 승화시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하다 했던 네. 분들이 꽤 있었어요.
5: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제가 직원들한테 그 마지막 퇴임 직전에 법인카드를 예. 사용해서 빵을 한 4만 원 제 기억에 4만 원에서 5만 원짜리 그 제과류를 선물한 거를 가지고 예.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요. 저는 그 문제 삼은 분들한테 정말 진실로 물어보고 싶어요. 사장이 주식회사의 사장이 법인카드를 직원 격려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0: 예.
5: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장점으로 승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질문하신 분이 예. 이게 단점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5: 뭐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법인카드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한다든가 저는 오히려 회사의 CEO라면
0: 예.
5: 본인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 법인카드 사용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5: 그래서 직원 격려도 하고 또 외부에서 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써서 경영 실적을 탁월하게 높였다면
0: 예.
5: 그거는 마땅히 장점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예. 제가 대전 저도 MBC 뭐 단점이라고 얘기한 네. 건 없고 논란이 됐던 일에 대해서 네.
5: 논란은 이제 언론도 만들고
0: 예.
5: 민주당에서 많이 만들었죠. 저는 뭐 제가 직원들에게 빵 선물한 거 제과류를 선물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0: 예.
5: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
0: 알겠습니다.
5: 승화시킨 게 아니고
0: 예.
5: 네.
0: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신 걸로 저도
5: 그렇습니다.
0: 보입니다.
5: 경영 실적도 좋았고 대단히 좋았고
0: 예.
5: 네.
0: 사실 가볍게 빵 얘기로 시작하려 했는데
5: 네.
0: 예.
5: 저도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5: 예. 박성태 앵커 역시 예. 탁월하십니다.
0: 네. 아닙니다. 일단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5: 제가 국회에 대한 추억이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제가 처음에 선서를 한 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야유도
0: 네.
5: 한쪽 방향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기억이라는 것은 제가 방송통신위원장 기관장으로
0: 예.
5: 있을 때
0: 상임위에
5: 예 상임위에 불려나가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호되게 당했죠. 당했다는 표현이 참 맞지도 않습니다만 총리가 보니까 이 민주당 총리들은 대단히 쉽게 이틀 만에 통과를 하더라고요. 예.

0: 예. 근데 뭐 저는 3 플러스 1, 3 플러스 1으로 사실상 4일 동안, 나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하는데 예. 뭐 조금 전에 그 빵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이 총리보다 한 단계 더 높다.
1: 믿냐.
0: 예. 예. 뭐 위라고 예. 더 높은 줄 몰랐는데 그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따지고 물을 정도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총리는 이틀 만에 쓱싹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에 그런 법인카드도 또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관장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참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으면서 아 여기는 더 평등한 동물들이 거주하는 곳이구나 그런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덜 평등한 기관장은 덜 평등한 동물이고 조지 오웰 동물농장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1: 어떤 동물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 네. 이 부분이죠.
0: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이런 예.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정말 그 실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들어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 동물국회라는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뭐 국회 선진화법인지 후진화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라리 동물국회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고 회상하시는 분들도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1: 예.
0: 그만큼 이게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대화나 타협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화 타협의 과정은 생략되고
1: 예.
0: 머리 숫자로만 밀어붙여요. 그래서
1: 여당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0: 물론 예 민주당 여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내에서 이렇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생략된다면 이게 정말 그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일 수가 있느냐
1: 예.
0: 차라리 동물국회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이거 뭐 거의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일당 독재 입법부에서도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북한의 노동당 일당 예. 노동당과 노동당 독재와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이게 뭐 양비론 같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민주당이 그냥 과반만 믿고 막 간다라는 지적도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또 일부에서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지난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을 맡은 그 뭐 선자위랄지 몇몇 상임위에서는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진척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요. 이번에 그 제가 참 이 씩씩한 국회의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우원식 의장이 어떤 식으로 국회를 경영하는지 운영해왔는지 제가 예.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탈당하잖아요.
1: 예.
0: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1: 예.
0: 그렇게 탈당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우원식 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경험을 했고 우원식이 가고 나면 조정식이 들어오는데
1: 예.
0: 이 조정식 의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씩씩한 국회의장은 꼭같이 일방적으로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운영을 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정말 이 다수 여당 민주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주면 우리가 해주면 받든가 말든가 당신네들이
1: 예.
0: 알아서 해. 18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11개는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고
1: 예.
0: 민주당이 배정을 하고 7개를 남겨두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신네들 받으려면 맞고 말려면 마라 아니면
1: 예.
0: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석께서 전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 후반기에는 오히려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면 일당이 가지고 가면 법사위원장은 그 다음 당 제1야당이 가지고 가는 게 오랜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니까 관리의 관행은 모르겠고 우리는 전통은 모르겠고

0: 그냥 숫자 다수당인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당신네들은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1: 뭐 여야의 협치는 좀 진즉 깨진 것 같고 네. 22대 전반기 때도 사실은 법사 현장은 여당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관례가 이제 이미 진즉에 깨졌다. 21대 때도 사실은 어떤 기간은 여당이 당시 이제 다수 그 민주당이 법사 현장을 가져간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당이 그런 지적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관례가 사실은 있긴 한데 네. 여러 분야에서 관례가 많이 깨져 있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패배 이후 뭐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당내 투톱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와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물론 당은 당원 중심이긴 하지만 국민정당을 지향해서 변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원만 보고 갈 거면 국고부조금을 왜 받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장동혁 대표가 당은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중심으로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에 장동현 대표가 바로 반박한 모양새가 됐어요. 이진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두 분 말씀이 다 맞죠. 그리고 그 아까 저에 대해서도 빵 말씀을 하시면서 뭐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예.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박앵커가 질문을 하시면서 예. 국민의힘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렇게 이제 또 전제를 까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패배라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어떤 것을 패배로 규정하는지 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명문상으로 예. 문구상으로. 그래서 이제 패배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대화의 순서가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예. 장동혁 당대표하고 그렇게 의견이 100% 일치하면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1: 예.
0: 이 사안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우리 박성태 앵커가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100% 일치해야 한다면 대화가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의 당대표 그 경선을 할 때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70% 당원 예. 의견 반영, 국민의힘 80% 의견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예.
0: 퍼센티지만 다르지 정도만 다르지 다 어느 정당이든 국민 일반 여론과 당원 의견을 여론을. 예 반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 관련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말씀한 국민정당으로 거듭 해야 한다는 예. 그 말씀도 맞고요. 또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의견도 맞습니다.
1: 물론 예. 뭐 크게 보면 언론적으로는 둘 다 맞는 네. 말씀이고
0: 네.
1: 지금 이진수 의원님 말씀처럼 두 의견을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략을 어떻게 짜냐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 일부 당원들은 지난번 잠실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여론이나 또는 이제 정주식 원내대표는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이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문제는 두 사람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이진숙 의원님은 어느 쪽입니까?
0: 그 두 분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1: 예.
0: 저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루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1: 예.
0: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그 재선거 대상이 돼야 하는 곳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열두 군데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다 반영이 돼서 한 곳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격렬한 토론 끝에
1: 예.
0: 우리가 숫자를 통일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장 대표나 정 대표나 표명을 하시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원내에서 또 당원들 사이에서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분 간에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저는 건강한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근데 당내에 물론 뭐 숫자를 다 일일이 세보지 못했지만 여러 의견들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선거, 선거 내의 관리 부실, 무능력 이런 것이라고 하고 주장.

0: 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장동현 대표는 지금 뭐 인천, 부산, 부산까지 야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 대표들

0: 지난 6.3 지방선거가 오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피자 예를 들기도 했지만
1: 예.
0: 피자를 6조각으로 잘랐든 8조각으로 잘랐든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하면 그 피자 가게 주인이 한 조각 그 바꿔드릴게요. 다른 부분에서는 벌레가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1: 예.
0: 피자를 구입한 그 고객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국정조사가 또 진행이 되고 특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실시돼서
1: 예.
0: 정확한 진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투표 용지가 제대로 배급이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예. 주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하면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됩니다.
1: 예.
0: 어떻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하고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2026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 예, 물론 선관위의 무능하고 부실한 선거는 질타를 받아야 되고 선관위 대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의도가 들어간 부정선거로 불리는 순간 사실은 그건 또 오염이 돼서 그 자체가 오염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서 애초에 선관위의 무능력과 부실을 질타했던 청년들이 나중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왔을 때 아, 나와 주장은 달라 그래서 떠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지금 당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0: 그 용어 문제인데요. 이 부정선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왔습니다.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실은 단순히 나타난 현상을 지적을
1: 예.
0: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라고 할 때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1: 예.
0: 이번의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투표 용지가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특정 한 선거구에서만 한 투표소에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1: 예.
0: 임태희
1: 경기도 교육감
0: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 전자 이 컴퓨터 상으로 기록한 것을 잘못 기록한
1: 예.
0: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임태희의 그 상대 후보 이름이 생각이 나지
1: 안민석
0: 않는데
1: 후보.
0: 예, 안민석 후 결국은 안민석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런 경우에는 기재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왜 이런 게 겹쳐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지 한두 군데에서만 나타났으면 단순하게 실수 또는 부실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1: 예.
0: 여러 가지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시민들은 국민들은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박앵커가 말씀할 때도 많다. 저도 이제 많이 나타났다. 이게 비교학적인
1: 예.
0: 용어를 쓰는 건데 어떻든 우리가 이번 지난 6.3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또 이제 많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1: 알겠습니다.
0: 없는데 진상조사를
1: 해봐야 된다.
0: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봐야 한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1: 제가 이제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여쭤본 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있어요. 인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당대표에 대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는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1: 예.
0: 당대표에 대한 거취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참여한 또는 참여하지 않은
1: 예.
0: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당원들이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서
0: 네.
1: 당대표를 뽑을 때는
0: 네.
1: 당원이 물론 많지만 8-2 사실 과거에는 5-5 뽑았었습니다.
0: 네.
1: 물론 100-0 뽑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과연 당원들의 마음으로만 국고보조금 수백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당대표를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으냐.

0: 이 질문 나올 수 있고 사실 이 얘기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1: 네. 당원들도 국민들이고 국민들도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당원들이죠. 예. 지금 현재 당대표는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80%의 예.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헌 당규에 당헌이라는 건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예. 거 아닙니까? 당헌 당규에 보면 선거 패배할 경우에 당원은 당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이제 선거 패배라는 것도 어떻게 어떤 것을 패배라고 규정한다.
0: 그러면 이준수 의원님은 장동현 네. 대표가 당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게 또 주관적인 평가가 예. 들어가잖아요.
0: 사실 뭐 잘, 헌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이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따라서 뭐 예를 들면 6개월 당원 정지를 한다든가 출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0: 예.
1: 우리가 당대표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패배를 했을 경우에 물러나야 한다. 사퇴해야 된다. 그럼 패배는 어떤 것을 패배라고 규정하는 것이냐. 예. 광역단체장 12개석 중에서 16개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15대 1 이런 평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2대 4로 나왔지만 그러면 16개 중에서 8개 이상 얻지 못하면 패배로 규정한다.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0: 예.
1: 이런 게 없는 다음에는 결국은 일부 의원들 또는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러나라고.
0: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관례는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1: 네.
0: 홍준표 전 대표 때부터 어떤 당의 민심을 잃었을 때는 거기에 관례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왔거든요.
1: 우리 박앵커께서 조금 전에는 그 몇 분 한 10분 전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0: 했죠.
1: 관례는 다 바뀌는 것이고 예.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관례라는 것은 모두 첫 번째 부서부터 시작한다.
0: 예.
1: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바뀌는 관례도 있지만 관행과 전통 역사는 존중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0: 예.
1: 봅니다. 바뀌는 관례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비대위원회의 경우에는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를 해봤더니
0: 예.
1: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원회 구성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민주당이 정당 운영을 당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해왔다는 뜻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뭐 걸핏하면이라는 부사를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교해서 볼 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많이 좀 흔들렸다 또는
0: 예.
1: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민주당에 10초. 비교해서 예. 예. 민주당에 비교해서 비대위원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0: 바람직하지
1: 봅니다.
0: 않다. 당
1: 대표 임기는 채워주는 것이 맞다.
0: 맞다.
1: 새로운 전통을 세우자.
0: 예, 사실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이 다가버렸네요.
1: 우리가 빵 이야기하다 그렇게 됐나 봅니다.
0: 빵 이야기 안 할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즐거웠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정치 맛집으로 뵙겠습니다.
4: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4: 와, 서울에서 1시간?
3: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6: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3: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6: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태의 쇼 2부 출발합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 맛집.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 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안 수사권 폐지 또 보안책 마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신장 후보의 자작극 테러 파장이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 이슈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령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TBS 라디오 박성태

0: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공제조와 K-핑크.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노무법인 폐
4: 1544-7575.
5: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6: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특급 요리사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네, 광고 시간에 민주당 전대회 누르에 관해서 네 분이 치열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따가 이제 이때 들은 얘기를 그래도 발표력이 좋은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따가
8: 왜 저한테 그 공을 넘기십니까?
6: 네,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 민주당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 흔히 룰싸움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선호투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과반 후보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결선투표 한 번 더 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2순위 후보를 정해서 이 후보의 표를 합산하는 선호투표를 할 거냐. 이게 지금 며칠째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돼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충돌했는데 그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9: 전임 지도부가 다 포함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의아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룰에 대해서는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 좀 치사해진다.
10: 당헌 25조 사항에 보면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결정한다.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6: 예. 김민석 전 총리는 치사하다 그랬고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11: 뭐 이제 신경전이죠. 굉장히 치열한데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낸 중재안이 그러면 당원 당규 그걸 명시하는 당원 당규 개정을 하자, 당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마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저게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선 투표 없이 선호 투표로 1차에서 끝나게 되면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상대를 또 2순위 투표자로 지목하고 정청래 대표를 이제 3순위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어서 불리하다. 그런데다가 선호투표제 자체가 비호감이

0: 좀 높은 사람이 불리하대요. 뭐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룰 개정을 들고 나온 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예. 선호 투표제를 들고 나온 게 결국에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다수기 때문에 예. 거듭 전준위가 이 결선 투표의 방식으로 선호 투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은 의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16일 날로 등록이 임박했는데 그 전에는 등록 전에는 투표 방식을 결정을 예. 해야 되잖아요. 예. 투표 방식을 결정을 안 해놓고 일단 개문 발차 등록부터 하겠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예.
1: 지금 상황은 보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줄여서 전준위는 선호 투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 전준위의 결정을 의결할 최고위는 친청계가 다수여서 안 된다. 라고 해서 핑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차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김규식 교수님이 알아냈다고요.
2: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아, 예. 아,
3: 자연스러운데요.
1: 예. 자연스러웠죠. 예.
2: 그 어쨌든
1: 어떻게 풀어갈 것 같아요.
2: 그 룰 세팅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일 말씀은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잔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본래 각 당이 이 경선제가 정착이 되면서 예.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든 당대표 경선이든 잔기술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대분들은 뭐 전당대 준비위원회 전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그냥 형식적인 기구 같지만 그분들의 잔기술을 한번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이 유불리가 엄청 바뀌어요.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호투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정청래 대표 측은 불리하다고 분명히 계산이 나올 거고요.
1: 예.
2: 그건 박원석 의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후보 측은 유리하다고 결론이 나오죠. 이제 장기술이 첫 번째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최고위원회가 계속 지금 열기로 했다가 미루고 열기로 했다가 미루고 해서 지금 의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번 주에 후보 등록일은 다가오고 그러면 후보 등록일이 이번 주 수목인데 16, 17인데 그전에 적어도 오늘 정도는 이 룰 세팅은 마무리를 해줘야 예. 아 그러면 선수로 뛸 사람이 게임의 규칙이 정해졌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자기가 후보를 등록할지 말지를 정할 거 아닙니까?
1: 예.
2: 근데 만약에 16, 17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도 최고의 의결을 미루면서 안 해버리면 물론 그게 가능할지 안 그럴지는 김현정 의원이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한다면 그건 꼼수지게 꼼수가 되죠 일단.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1: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꼼수가 되는 건지.
2: 아니 후보 등록 이전에 적어도 게임의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은 다 풀어주고 예. 정리를 해줘야 예. 그 정해진 규칙 하에서 자기가 참전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선호투표제에 대한 최고의 의결을 계속 미룬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다 하면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능성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후보 등록하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는 썰이 있다는 거죠.
1: 아, 후보 등록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네. 하면 공정성을 위해서 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2: 네.
1: 신청계가 3으로 줄어들어서
2: 해볼만하다.
1: 해볼만하다.
2: 이런 이제 또 꼼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룰 세팅의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게까지 합니다.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예.
1: 알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건데 평가를 길게 해주시죠.
3: 이게 가뜩이나 지금 정부가 대놓고 저렇게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호투표제를 하면 유리한 김민석 후보가 더 유리해질 거예요. 박원석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을 찍는 사람들은 이순위에 정청래를 안 올리겠죠. 그럼 정청래를 찍는 사람들도 이순위에 김민석을 안 찍을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국민적을 찍는 사람들 이순위에 반드시 전 김민석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3: 친문이라고 하지만 고민정 후보도 정청래 후보와 지금 대립각을 세고 있기 때문에 이순위는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유리한 사람을 더 유리하게 만드는 꼴이라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봤는데요. 이게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경선 조항이나 다른 조항에서 있기는 있는데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조항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25조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조 5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대표의 선출 방식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 30일 전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0일 한참 지났잖아요.
1: 예.
3: 전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강행을 해버리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처분까지 걸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세의 지장이 없다면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면 김민석 후보도 저렇게 치사하다고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룰도 다 괜찮으니까 빨리 전준희와 최고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0: 해주시라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 당의 봉합 차원에서도 또 혼란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당사자인 이제 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법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자 지금 김현정 당대표예요. 전권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2: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선출 방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준위에서는 선호투표 방식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에서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 저기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예.
2: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25조에 보면 이제 선호투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등. 등이 붙어 있어요.
1: 예.
2: 구체적 상황은 당교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저기 당원에는 결선투표뿐만 아니라 선호투표 등에 의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1: 예.
2: 그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해석이. 그래서 당교 66조에는 그런데 결선투표 등이 없어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 이렇게 등자가 빠져 있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규만 엄격히 해석하면 등자가 없으니까 결선투표를 전제로 해서 구체적 예. 방법을 정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작년 전당대회하고 그 전년도에 처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25년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에는
1: 예.
2: 전준위에서 선호투표를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후보가 2명이어서 여기 3명이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1: 예.
2: 그런 선례까지 있었고 전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선호투표를 도입되었기 때문에
1: 예.
2: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하는 한 축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해석의 문제와 당규 개정의 문제가 이제 같이 맞물린 것인데
1: 예.
2: 그 해석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들 선출 있잖아요. 거기는 결선 투표 또는 선호 투표를 실시한다.
1: 예.
2: 이렇게 선호 투표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선 투표 시행에 관해서 선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1: 예.
2: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호 투표제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니 당원에도 결선투표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원이 당규보다는 앞서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거에 유추해석하거나 작년과 저 25년도에 전당대회에서 전준이 결정한 대로 종합해보면 이번에도 선호투표가
1: 있다.
2: 가능하다. 그래서 전준이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그 저 당규의 66조를 가지고 거기는 등자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하니까
1: 예.
2: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규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직무대행이. 그랬더니 그 당규 그 개정안에 대해서 또 그 이제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당규 개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1: 예.
2: 어제 이제 그 최고위에서 결정을 못 하고 오늘도 공개 최고위는 이제 그 취소를 시켰고 이제 비공개 최고위 계속 그 이어서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관례라든지 해석이나 이런 영역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규 개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어제 그 백부를 보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또
1: 예.
2: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6일부터 목요일부터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네, 문제가 있죠.
1: 만약 논란이 안 되면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들은 정보에 따라서 이성윤 최고가 후보 등록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 구조가 친명 친청 3대 3이 돼서 그 뒤에 전대루를 바꿔서 의결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까?
3: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 그 의결이 안 되잖아요. 3대 3.
0: 가부동수면 부결이죠.
3: 부결이잖아요.
2: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석으로 이걸 해석으로 끝낼 것이냐, 당규를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1: 예.
2: 해석 그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무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당무위죠.
2: 거기서 해석을 통해서 이거 마무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 작년에 이 전준위에서 선출 방법을 결정하면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서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하거든요.
1: 예.
2: 근데 작년에 당무위에서 결정한 바가 있잖아요. 이 선호 투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1: 선호 투표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본다 해석을 한다면.
3: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예. 결론을 내릴 텐데 이게 이렇게 대세나 승부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일까? 뭐 그렇게 꼭 보이지는 않는데 그만큼 지금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거고. 그리고 룰은 합의잖아요.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래도 이거 룰을 밀어붙일 건가 이 문제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요.
1: 예.
3: 그리고 아니 집권 여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문제는

0: 진즉에 좀 매듭을 지었어야지. 이게 임박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일 문제인가. 이거 가지고 또 무슨 법적 대응 이렇게 가면 정말 볼썽사납기 예. 때문에 어쨌든 뭐 물밑 조정이 됐든 뭐 양 후보들 간에, 양 후보가 아니죠. 3후보들 간에.
1: 4후보.
0: 모든 후보들 간에 합의를 통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든 빨리 네. 매듭을 지어야지. 후보 등록 코앞에까지 하는데 이거 가지고 갑론을 막 하는 게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2: 사실 뭐 그냥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이렇게 돼서 저희도 여기까지만 다루고 안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별로 워낙 중요하지 이슈, 않은데 왜
2: 워낙 이슈가 돼 있으니
3: 모르겠어.
2: 지금 이게 이슈예요라고 그냥 했다는 맥락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고맙고요. 어허.
1: 악마는 네.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2: 아 예. 네. 제가 디테일을 아니, 악마를 못 찾아가지고 일단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건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도 전주전 해봤는데 그냥 그 전에 관례대로 해서 쉽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혹시라도 해석이 약간 애매하면 바로 당규 개정해서 그냥 거기 처리하고 그랬고 그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이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신경전이 엄청 거세구나. 이거 정도를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해서 뽑는다. 근데 일부에서는 좀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 알려진 대로 말씀드리면 정민철 씨가 한때 이제 촉법평론가라고 불렸던 정민철 씨가 이제 청년 최고위원 유력 후보로 불려지고 있는데 치명적이 가깝고 근데 일부에서는 사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기보다는 4050이 선호한다. 저 친구 괜찮네라고. 그러면 이게 취재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1: 이것도 다 이 잔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2: 예.
1: 우리 당은 청년 최고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2: 선출로.
1: 네, 선출로. 근데 민주당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로 한 명을 몫을 할당한 거죠. 그러면 후보로 나온 그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그 사람들이 친청보다는 친명에 가깝다는 해석 때문에 친청계가 반대한다는 것도 표면적인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들어보기라도 그러면 최고위원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2: 예.
1: 이게 몫이 하나 줄어든다는 것은 대단한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섯 명을 뽑는데 여성 몫은 하나 할당에 돼 있잖아요. 그럼 여성끼리 경쟁해서 한 명 뽑는 거란 말이에요.
2: 예.
1: 근데 그전에 그럼 네 명을 뽑는 건데 그 중에 세 명 하나 새로 신설하니까 한 명이 없어져. TO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럼 TO가 세 개 남는 겁니다. 세 개 남는 거면은 친청계 최고위원, 친명계 최고위원의 계산 방식이 복잡한데 친청계는 이 TO가 하나 줄어드는 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2: 예.
1: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2: 만약 그 경우는 뭐 친명 2대 친청 1. 그렇죠. 이러기가 그렇죠. 십상이다. 뭐 이런 생각인
1: 그리고
2: 같군요.
1: 이제 청년 최고위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친명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하나를 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둑에서 한 수를 두고 주고 시작하니까 반대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룰 세팅의 잔기술과 잔계산이 굉장히 예. 심각한 거예요.
2: 이 중에서 그러면 예. 제일 청년과 가까운 그렇죠. 이긴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5: 지난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시절에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나갔었으니까
2: 아, 예.
5: 그러나 지금은 청년이 아니게 됐습니다. 마흔 중반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2: 청년이 국민의힘에서나 민주당에서 45세로 돼 있잖아요.
5: 만 45세. 만 45세죠. 네.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어쨌든
2: 청년의 끄트머리에
5: 예,
2: 지금까지 청년의 끄트머리에.
5: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강점으로 내세웠던 거는 그런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없어도 젊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급박해진 것 같아요. 2030 표가 많이 좀 없어지고 지지율도 적어지다 보니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를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전 이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그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최고위원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론되는 이 강력한 유력한 후보들이 이 청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꼰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촉법 용역폭력가라고 불리는 그 정민철 후보도 그렇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던 김영남 후보 이분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좀 이렇게 반대가 많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공소시효 예. 특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게다가 그냥 지금 한쪽 개파로 좀 줄 선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 자체를 좀 부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기조라고 하는 게 특히 부동산 문제처럼 이렇게 뭐 계층의 이동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적 사다리를 모조리 부수고 있는데 예. 뭐 2030을 대한다고 청년 최고위원 만들어봐야 되게 얼마나 공허한 말로 다가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그 제도를 만드는 민주당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2030한테 소구할 수 없다.
4: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전준이 있잖아요. 전준이에서 다 결의된 내용이잖아요. 전준이

0: 그래서 결정이 되면 최고위의 의결을 형식적으로 그동안 다 의결해서 그냥 당무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최고위에서 저기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전준희가 그러면 뭐 이렇게 특정 후보의 편이냐 입장에서 결정했느냐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 전준희가 가장 처음에 비판받았던 게 순회 경선 순서였어요. 왜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에서 마무리하느냐 그랬잖아요.
1: 예,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전준희의 구성 멤버들을 보시면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1: 전준희가 친명계 잘 되라고 지금 룰 세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은 반대였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아직 후보 등록 아직 안 됐거든요. 청년 최고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김병관 전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했었잖아요. 예. 2016년도에 최고위원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걸 없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이번에 선거 이후에 저희가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당에서 저 주축으로 좀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게 있으면서 나온 것이고
1: 알겠습니다.
0: 후보 등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등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이 논쟁을 특정 후보나 뭐 이렇게 특정 유튜브 얘기로 이렇게 좁혀서 해석할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 뭐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맞춤형처럼 보여요. 지금 문제는.
1: 맞춤형.
2: 그리고 2030 세대와 민주당이 좀 멀어진 문제를 해소하는 게 꼭 청년 최고위원 제도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들이 있었죠. 그동안에 선출직 말고도 임명직들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말 청년들과 민주당 간의 거리를 좁혔는지도 평가해 볼 문제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가 설명해 주셨던 그런 셈법, 뭐 그것도 그 후보들 간에 혹은 개파들 간에 복잡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진짜 이게 2030 민심과 민주당이 멀어지게 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청년 최고위원이다. 그것도 선출하는 너무 단선적인 해법 아닌가요? 그래 보입니다.
1: 단선적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를 가지고 이른바 친청 또 뭐 친석이든 반청이든 갈등이 심화된 모습인데 가장 큰 갈등이 이제 두 후보 간의 갈등이죠. 뭐 가장 큰 건 김민석 전 총리는 주말 사이에 내가 잘 가장 뒷받침할 수 있다. 또 가장 분명한 워딩은 연임하면 안 된다. 당대표가 기존 당대표가 못해서 연임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여기에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탈당해서 다른 당 후보를 돕는 거다. 2002년에 당시 김민석 그전엔 서울시장 후보였죠. 탈당해서 정몽준 후보를 지원했던 거를 이제 그냥 대놓고 면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3: 네. 그러니까 이전에 파묘를 계속했죠.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적통 논쟁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의 적자 그다음에 문재인의 적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민주당의 올드보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제 갈수록 더 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2002년에 이른바 후단협에서 이른바 정몽준 캠프 쪽으로 탈당해서 갔던 김민석 당시 의원의 이제 이른바 탈당의 전력을 이제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묘 중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김민석 후보가 이른바 민세라는 별칭을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오래된 2002년이니까 한 20몇 년 된 건데 이걸 끄집어낼 정도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당연히 갈수록 김민석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를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연임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할 거고 정청래 후보 측은 당신은 그런 말 자격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온 게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2년 김민세의 경력을 들썩이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컷오프 당하고도 군말 없이 4년을 버텼다. 민주당을 지켰다 이거거든요. 정청래 후보 그때 컷오프 됐었잖아요. 4년을 그냥 놀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조되는 이제 파묘의 어떤 흔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룰 세팅에서 그런 잔기술이 들어가서 계산 셈법이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경례다.
2: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의 과거 후단협 그 혹은 탈당 전력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그렇게 문제 삼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에. 지금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도 됐던 분이고 박지원 의원 안 그렇습니까?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타당에

0: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후보들도 거기 가서 국회의원하고 뭐 시도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모르되 정청래 대표가 너무 이제 이 과거의 일을 20년도 넘은 일을 소환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정당성이나 상대 후보의 명분을 흔드는 걸로 삼는 예. 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지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득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 왜 연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전 민주당원이 아니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그래 연임할 만하다. 저 사람이 당내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어서 대책도 없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때 그랬잖아요.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선 유일한 대선 후보였고 그러니까 연임으로 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난 1년간에 당대표로서 눈부신 업적을 쌓아가지고 예. 누가 봐도 연임을 할 만한 그런 객관적 설득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집권정당으로서 안내하겠다라는 비전도 분명하지 않은데 왜 연임을 할까. 그 점을 그 정청래 대표는 얘기하는 게 상대 후보의 이런 흠집 저런 흠집을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당 내부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연임해야 되는지를 당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일단 조금 전 TV조선 단독 속보인데요.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 혹시 불출마하는 건 아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TV조선 속보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
0: 오늘 들을 수 있나요? 그러면 왜 연임에 나서는지.
1: 그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계속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보면 개혁의 완수, 뭐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이걸 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여러 후보들에게 본인이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흠신 두들겨 맞고 있다. 2대1, 3대1 이런 표현을 썼는데 페이스북에는 이런 제가 방송에서 전하기 좀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다구리인가라고 해서 만평을 굿모닝 충청의 만평을 공유해서 올렸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옛날 전모 씨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왜 나만 혼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바꿔 수정하겠습니다. 예, 잘 견뎌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예.
2: 네. 그 제가 그 이제 후보 출마하신 분들의 이제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서로 억울해하세요. 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 분은 지금 편하게 지금 뭐 오피셜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억울해하시고 나는 그게 아닌데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결국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정청래 그 전 대표께서는 과거를 소환하는 거잖아요.
1: 예.
2: 김민석 그 총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뭐 파면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에서 자서전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그 당시 했던 거에 대해 후단역 관련돼서는 좋게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거든요.
1: 예.
2: 정권은 우리가 잡기에서 한 뭐 저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뭐냐는 거죠. 과거 얘기보다는. 그 ABC론이나 뭐 증축이나 재고충론이랑 비슷한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 과거 소환하는 것은. 과거를 소환하기 시작하면 또 뭐 저 김민석 총리 쪽 입장에서 보면 그 친노라고 하지만 또 정동영 쪽으로 또 가지 않았느냐. 정청래 대표
1: 정청래
2: 또 이런
1: 대표가.
2: 얘기 또 주장하기 시작하면 서로 그냥 과거에 대해서 서로 상처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당대회 통해서 뽑을 그 당대표 역할이 무엇이냐 시대정신이 예. 무엇이냐 가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공감하는 것은 이번 저 당대표의 역할은 이재명 정권 성공하고 외연확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선 다 동의를 하잖아요.
1: 예.
2: 그걸 누가 더 잘하냐에 지금 그런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그 적임자 인재에 대해서
1: 예.
2: 네. 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외연확장은 김민석 후보가 제일 강조한 건데 듣기로는 그냥 이 자리에서 들으면 김현정 의원이 김민석 후보랑 대를 같이 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2: 느낌.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양쪽을 다.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슷한 논조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2: 이게 저희 당 드리고요. 의원들이 조심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에 평택을 보궐선거 때 우리 당 후보인 김영록 후보를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0: 하다 보니까 예. 규정을 하더라고 이렇게. 규정을.
1: 예.
0: 저희 그쪽에서 규정을 하더라고.
1: 일단 뭐 반조국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0: 저는
1: 광고.
0: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합니다.
1: 아,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고요. 예, 그러면 뭐 김현정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광고 시간에 제게 해주실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합니다. 네, 광고 시간에 일단 김현정 의원님께서 김근식 교수님과 이기인 총장을 향해서 왜 우리 당만 갖고 그래?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 지금 봐봐. 그리고 이기인 총장님을 향해서는 정의한 후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타를 한 게 광고 시간에 있었다는 점을 제가 잠깐 고자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의한 후보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거는 사실 민생 이슈와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얘기예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은 가지고 있는 보안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있는데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이 왜곡하고 축소하면서 이 논란이 커졌어요. 예. 이대로 뭐 지금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4: 뭐 신중론이 나오고 예. 있죠.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 내부에 일종의 이제 선명성 경쟁이 붙었는데
1: 예.
4: 이게 국가형사사법체계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또 과거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1: 예.
4: 이런 사건에서도 봤듯이 이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보안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사건이 바로잡혔던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하는 거는 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4: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수사 개시권이 아니잖아요.
1: 예.
4: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된 마당에 보안수사권은 일종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안 장치라고 그야말로 봐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예전처럼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 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는 해줬으면 예. 좋겠어요.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민생 사건 이게 뭐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치인이 조금만 연루돼 있으면은 그거를 검찰이 부풀리고 확대해서
1: 예.
4: 2028년 총선에 의석수를 바꿀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좀 황당한데 검찰이 마치 무슨 피의사실 공표하고 사건을 키워가지고
1: 예.
4: 그렇게 바꿀 거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보안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강욱 전 의원은 오히려 이제 이번에 그 광주 살해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은 언론에 알려야 된다면서요 검찰이
1: 피의사실 공표하라는 거 얘기하니까 수사가 미진하고

0: 그런데 네. 지금 개정을 추진하는 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수사 요구권.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한테 요거 좀 더 보안수사 해주세요. 당신들이. 라고 했을 때 그때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그러면 언론에 알려라.
1: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잖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이 사건을 키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최광욱 전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면 된다고 얘기하고 예.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도대체 말이라도 좀 맞춰야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고요. 역사적으로 정치검찰의 폐해를 당연히 견제하고 수사 기소의 분리. 수사는 경찰이.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예.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그렇게 권한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이게 완결성을 갖잖아요. 저는 그 장치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 뭐 검찰의 대단한 권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마치 무슨 그 어떤 정념이나 신앙처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0: 최근에 이제 네. 원래 이제 민주당의 좀 열혈 지지층 분들께서 보안사건 검찰의 수사는 한 톨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안사건도 없애야 된다라는 요구가 높았는데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경찰 수사를 아무 견제 없이 놔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요. 근데 이 여론이 많은 거에 대해서 동시간대 하고 있는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장식하고 있고 그래서 장윤기 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막 여론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1: 써 페이스북에 봐봐.
0: 예. 지금 김어준 씨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도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를 많이 다루긴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폐해를 개선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모여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0: 예.
3: 공수처를 신설한 것도 바로 검찰의 그런 권력의 비대화 현상을 분산시키는 일환이었고 그다음에 결국 민주당의 주도에서 강행 처리해가지고 지금 검찰청이 결국 폐지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0: 예.
3: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왜냐하면 검찰의 모든 권한을 다 뽑아서 뺏어서 경찰에 다 넘긴 건데 그럼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잘못된 어떤 수사나 정치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이 없이 이걸 해버리면 그냥 한풀이기 때문에
0: 예.
3: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 격이 된단 말이에요.
0: 아, 예.
3: 그러면 똥차가 쓰레기차보다 못할 수 있을 때 그 똥차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루가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하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야기했던 게 보안수사권입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 드러났고 돌려차기 사건도 드러났고 억울한 피해자 계곡살인 사건도 억울한 피해자나 그다음에 범인의 그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그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0: 예.
3: 이걸 지금 전당대 기간에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선명성을 무기로 해서 이걸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에 반대했던 김민석 총리 측도 왜냐하면 권리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동의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과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법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를 전당대회 불쏘시개용으로 서로 간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아무 책임 없이. 저는 이 부분이 집권여당의 태도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정치검찰 정치검찰 하는데 우리가 잘 봅니다만 정치검찰이 했던 그난의 그동안의 권한의 그 과도한 사용은 파워블록 안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끼리 또 힘 있는 자들을 잡기 위한 또 힘 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썼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타나는 이 보안수사권의 필요는 뭐냐며
0: 예.
3: 힘 없는 민생. 일반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블록 안에서 그들의 정치적 거래도 잘못된 거라면 더 중요한 것은 힘없는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없이 경찰의 어떤 단독수사 또는 그 일관된 수사에 의해서 민생과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막아서 장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0: 이걸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단 뭐 맞는 비유인데 댓글에 이제 아침부터 똥찬 좀 심하지 않았냐.
3: 이게 그냥 속담으로 저는 맞는 예.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0: 적절한 비유라는 댓글 반응은 좀 있었습니다.
4: 김어준 씨는

0: 좀 정신이 나간 것 같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을 좀 가보시라. 혹시 뭐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지 병원 가셔서 좀 진단 한번 받아보셔라.
1: 그쪽 동조증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네. 이기인 총장 개인 발언을 다시 한번 발언입니다. 강조드리고 네. 항의하실 분은 이기인 채널 가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제 채널이 있긴 한데 거의 네. 비활성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됐으면 과연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1: 예.
0: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전 그리고 더 웃긴 게 저렇게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나 박원진 의원이 고개를 끄덕 거리고 있는 게 전 유감스럽습니다. 저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에 거의 매몰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상을 잃은 것 같아요. 단체로 전 단체로 비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제가 1년
1: 개인,
0: 전부터
1: 그런 정도 심한 말은 개인 채널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제가 맷집이 약해가지고
0: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앵커님 계실 때부터 1년 전부터 누누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
1: 예.
0: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부터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 등등등 검찰이 이걸 다시 수사를 못하면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누누이 예고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 반청 친청할 것 없이 전부 다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1: 예.
0: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견을 밝히니까 입장을 바꾼 건데 그것도 좀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권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고 보안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경찰한테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 경찰의 수사 독점권이라고 바꿔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벌충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TF팀에서 내놓은 대안이 뭐냐.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김한규 의원 등이 얘기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재인사하고 재인명한테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건데요. 수사에도 골든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건데
1: 예.
0: 게다가 모든 수사 진행 상황의 실권을 전부 다 경찰한테 줬는데 사실상 외부인인 검사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그 입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입증 책임에 난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 법안은 대안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었던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라는 명분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검사와의 대화 이걸 가지고 분노를 동력 삼아서 이걸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1: 예.
0: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민들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이라면 분노로 출발해도 전 이성으로 도착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성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김현정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2: 지금 보안수사권을 두게 되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연 한 140만 건의 사건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이번에 저기 직접 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없앴잖아요.
1: 예.
2: 직접 수사하는 건 5천 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존속이 되면은 13만 9천 건에 대해서는 139만 5천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권이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경찰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경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검찰에서는 뭐 제식구 감싸기 없었습니까? 훨씬
1: 예.
2: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기소를 독점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기소를 하건 또는 무혐의 처리함으로 인해서 검찰권이 남용된 것이 그동안에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1: 예.
2: 게 김학의 차관의 성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보안수사 통해서 무혐의 처리해버렸거든요.
1: 예.
2: 또 반대로 성남 FC 사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했었는데 검찰에서 저기 보안수사에서 또 기소해버렸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고무줄 잣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그 폐해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게 지금까지 진단이었고 그래서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그 원칙을 천명한 겁니다.
1: 그런데
2: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의 수사 공백이라든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들에 대한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유일하게 그 보완 수사권을 존속시켜야 되는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1: 예.
2: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당의 당론은 폐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기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의총도 잡혀 있고 그러거든요.
1: 예.
2: 그런 과정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0: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도 나올 것이다.
1: 사실 김한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네. 지금 법안이 있습니다. 형수법 개정안. 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 보안책으로 내놓은 게
0: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한 실질화 요구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1: 보안수사 요구권을 하고 이걸 듣지 않았

0: 20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기로 했다가 두 개만 이제 두 개는 남겨놨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기소 독점주의하에서 검사가 독점했던 거에 대한 폐해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1: 대한 방어성원이 반박하실 것 같아요.
0: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2: 검찰의 수사를 수사권을 부분적으로 남겨놔서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났나요? 그것과 관계없어요. 윤석열은 그냥 미친 짓을 한 겁니다.
0: 정치검찰을 많이 활용했죠.
2: 그리고 지금 이제 예로 든 정치검찰의 폐해로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애초에 수사의 결론을 바꾼 성남FC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다 정치인 관련 사건이에요. 정치인 관련 사건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나 정치인이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놓는 것으로 민주당 맞춤법을 만들자고요.
3: 그럼요.
2: 그것까지 동의할 테니까.
3: 제가 아까 그래서.
2: 근데 왜 민생 피해가 예상되는 것까지 다 없애가지고 그렇죠. 이 마치 검찰이 손대는 모든 사건마다 다 사건을 왜곡시켜가지고 정치 검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냐고요.
3: 제가 그러니까 쓰레기차 통째 얘기를 한 게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김학의 사건, 성남 FC 사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검찰 보안 수사권을 필요로 한 사례는 전부 민생이잖아요. 여성, 민생, 소수자들, 힘없는 우리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건들을 그나마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이번에 자행규 사건이나 계곡살인이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국민적 차원에서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파워블록 안에서 김학의가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사실 국민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를 기소되든 안 되든 사실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국민 하나하나가 억울함에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된다고 한다면 쓰레기차를 없애지 말고 똥차도 넘기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쓰레기차는 쓰레기차대로 대안을 내놓고 똥차는 똥차대로 대안을 내놓자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0: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랭커께서 넘기셔가지고 마무리 못했는데 세 분도 저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난 반대하진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4: 저는 반대 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4: 아니 특검은
0: 좀 이따가 정의한 얘기 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사 공백이나 좀 말씀하신 성폭행 범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여성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저는 대안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예를 둘 수 있다라는 것도 대안으로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검찰이 그동안 그 인권 보루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했느냐에 대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2: 아니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런 기능을 아예 안 했습니까?
1: 시간이 다
2: 왜
1: 돼서
2: 아예 안 했다고 얘기하죠?
1: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지는 데서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니 상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두 분께서 이제 국회 아직 가보신 적이 없지만 일단 그래도 미니 상임이라고 생각 여기서 논의를 해서
5: 왔다 갔다는 합니다.
1: 아 예.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3: 왔다 갔다 하는데 둔치 주차장에 되죠. 네,
1: 둔치 주차장에 되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비님이 김은식 교수님 말하게 아침 좀 먹읍시다 라고 의견 줬다는 점 이따 댓글쇼에서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은 일단 본방송에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응?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0: 단계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치열한 이슈들 대구쇼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0: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0: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0: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0: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

0: 폭염특보가 또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폭염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온열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간밤에도 서부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관측됐고 이 밤더위는 낮 동안에 어김없이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산과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도, 대구 36, 춘천 대전 35, 전주 34, 서울도 33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좀 더 내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염은 내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수.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의 56.1%가 월요일에 정시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요일 역시 월요일이라는 조사가 결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월요일이 또 그렇게까지 힘든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월요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 예측이 비교적 쉬운 날이라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월요일은 주말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날이고 택배 영업이 재개되는 날이기도 하죠. 뭐 물론 휴일에 잠시 멈췄던 엔진을 다시 움직이는 날이라서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월요일이 즐거운 이유 찾아보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저도 돌아오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입주 136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칙칙!